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예람50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오늘 사랑의 뜰한 출발한 첫 찬양이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어쩌면 일어난 일 자체보다 그 일에 내가 붙인 해석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 건 사실인데 나를 무시하나 봐, 이것은 내 해석이죠. 일이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번 일은 틀렸어는 이른 결론인 거죠. 기도한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나 봐, 이건 역시 내가 붙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주 사실과 해석을 한 문장으로 붙여버리잖아요. 오늘 마음이 복잡해지는 일이 생긴다면 이 두 가지를 떼어놓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어디까지지? 그 질문 하나가 괜한 오해를 막아주기도 하고요, 쓸데없는 걱정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을 남겨두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의 한 모습이 아닐까요? 모르는 것을 너무 빨리 나쁜 쪽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 오늘은 그 여백을 하나님께 남겨두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두 곡의 찬양을 전해드렸어요. 섣부름 판단 오늘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온전히 오늘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요. 사랑의 뜰안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요수아 5장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이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우물정 누르시고 02로 3번, 우물정 누르시고 02로 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한 말씀. 그래요,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과거가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애굽을 떠났는데 마음은 아직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의 수치가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너희에게서 끊어버렸다. 그래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과거의 이름표부터 떼어주셨는데요. 오늘이 우리에게도 그런 길갈이 되면 좋겠어요.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나를 설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길갈. 오늘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붙드십시오. 자, 출석 체크 좀 해볼게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네, 변함없는 동지들이자 동역자들 오셨네요. 1806님, 7238님, 5503님, 9918님, 7978님 반갑습니다. 0118님 오셨고요. 1302님, 또 2061님, 8905님, 9140님, 1667님 오셨어요. 7356님, 선선한 가을 아침이에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한 말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셨고요. 9986님 감사합니다. 5226님 목요일이라는 선물 같은 하루 속에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사랑의 뜰안이 되길 소망하면서 기쁨 가득으로 한마음으로 함께할게요. 이렇게 주셨네요. 8765님 오셨고요. 8918님 어린 양의 보혈로 충만케 하소서. 또 8609님 모든 분들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있으시길 한 말씀 주세요. 또 5945님 할렐루야, 사랑이뜰한 한 말씀 주십시오. 6481님 한 말씀. 예, 오늘 귀한 말씀에 하트들을 보내주셨고요. 4988님 샬롬,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은혜로운 찬양이네요.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의 한 말씀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4295님 5578님 9642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문자메시지 주셨네요. 9392님 잘 지내고 계신 거예요? 와, 건강은 어떠신가요? 궁금합니다. 5073님 오셨고요. 5950님 또 2331님 예, 감사해요. 힘이 나는군요. 저에게 멜론 갖다 해주셨는데 네, 6900님 또 7926님 반갑습니다. 0845님도 환영하고요. 9642님도 오셨어요. 5578님도 오셨고.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얘기들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아, 오늘 사랑의 뜰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온 세상 위하여 그날에 들으신 후에 오늘은 예술로 만나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박종욱 원장님 잠시 후에 만날게요. 오늘 또 준비되어 있는 명화들 기대하세요.

0: 명화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아 떠나는 시간, 예술로 만나는 하나님 시즌 2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캔버스 넘어 살아 숨쉬는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가슴 속에 심어주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나는 미술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의 저자이신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정욱 원장님 오셨어요.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박정욱 원장입니다.
0: 환영합니다. 네. 바람이 솔솔 불고 있어요. 가을이 정말 왔나 봐요.
1: 네, 완연한 가을입니다. 네. 아침이 쌀쌀하네요.
0: 그러니까요. 그럴 때 좋은 그림과 함께 하세요. 아, 지난주에 프랑스의 바르비종 숲속에서 만났던 밀레의 신앙 이야기가 많은 성도님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거든요. 방송 이후에 혹시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1: 네, 저 역시 지난 한 주간 큰 은혜를 누렸어요. 지난주 방송이 나간 뒤에 우리의 주방이나 거실에 걸려있던 밀레의 만종 그리고 이삭

0: 있는 사람들, 이렇게 유명한 그림이 그렇게 처절한 신앙적 고뇌와 성경 말씀에서 탄생한 그림인 줄 처음 알았다는 반응들이 참 많았고요. 특히 매일 반복되는 일터와 가정이 바로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에 큰 위로를 얻었다는, 특히 직장인 성도들 또 지인들의 고백을 네. 보면서 저 또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0: 오늘은 시대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르네상스 시대에 북이탈리아의 천재 레오나르 다빈치가 있었다면, 북유럽에는 그에 필적하는 아니면 그보다 더 훨씬 뜨거운 영적 영혼을 지녔던 위대한 천자 화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1: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우물정 0153번으로 박물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그림들 만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박물관 이렇게 보내주세요. 북유럽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니 뭐 이름만 들어도 설렙니다.
0: 네. 오늘 소개해드릴 화가는 이름은 생소하실 수 있지만 그림을 보시면 나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데 하실 만한 화가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성경과 믿음의 가치를 붓끝으로 증언했던 예술가 알브라이트 듀러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1: 듀러요?
0: 네. 오. 뒤로가 아니고 뒤럽니다.
1: 뒤로가 아니라 뒤러.
0: 네. 오늘 이따가 보내드리는 그 저희 블로그 링크에는 네네. 지난 시간 밀레와 고흐에 대한 방송 다시 보기 링크도 있으니까요. 네. 혹시 지난 방송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 링크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뒤로가 네. 아니라 뒤러. 네. 예. 사실 이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방송 가족들도 계실 텐데, 자 오늘 어떤 그림 속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런지 기대가 크시죠?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박물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그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명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명화 속으로의 여행을 시작해 볼 텐데, 오늘은 어느 나라의 어떤 미술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0: 네, 오늘은 클래식과 낭만이 흐르는 나라,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중심 도시 뮌헨, 뮌헨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네. 뮌헨으로 향합니다.
1: 와, 뮌헨으로.
0: 독일 뮌헨 시내 중심가에 들어서면 마치 고대 그리스 신전처럼 장엄하고 고풍스러운 외관을 자랑하는 붉은 벽돌 건물이 하나 들어오는데요. 바로 세계 최고의 회화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히는 알테 피나코테크입니다. 다시 들으실까요? 알테 피나코테크입니다. 피나코테크는 고대 그리스어로 그림의 방, 즉 화랑을 뜻하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 높은 천장과 따뜻한 자연 채광 아래로 걸어가다 보면 유독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압도적인 침묵을 선사하는 16세기 전시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알브라이트 듀러가 자신의 30살을 기념하며 그린 전설적인 작품 모피코트를 입은 자화상과 그의 신앙의 정점을 보여주는 대작, 네 명의 사도가 벽면을 장엄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1: 듀러라는 이름이 아직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듀러의 그림을 이미 많이 접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듀러가 어떤 인물이고 또 우리에게 친숙한 그림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0: 맞습니다. 듀러라는 이 독일 이름은 낯설 수는 있어도 그림을 보시면 맞아, 이 그림이 듀러의 작품이었어 하고 무릎을 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한국의 거의 모든 크리스찬 가정이나 서점, 심지어 식당이나 캘린더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투박하고 마디가 굵어진 두 손이 하늘을 향해 간절히 모아진 그 펜 소묘화, 다들 기억나실 건데요. 친구가 듀러의 학비를 대기 위해 궂은 일을 하느라 손을 많이 써서 굳어버린 손을 그려 유명한 일화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일화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셨는데 실제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네,
0: 그래서 2부에 혹시 시간이 허락하면 잠시 소개하겠지만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뿐만 아니라 토끼의 턱

0: 하늘 한올까지 또 눈동자에 비친 창문까지 극사실적으로 담아내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수채화 어린 산토끼, 또 신비로운 기하학 입체가 그려진 그림을 그려서 수학자들과 철학자들마저 매료시킨 판화 멜랑꼬리아 원, 그리고 실제 코뿔소를 보지도 않고서 오직 소문과 기록만으로 놀라운 상상력으로 펼쳐낸 목판화 코뿔소까지 모두 이 알브레이트 듀러의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저는 듀러를 사실 한 단계 더 성숙한 지성인으로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듀러가 화가이자 판화가였으며 또 수학, 기하학, 인체 비례론에 관한 책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당시에 지배적 언어가 아닌 라틴어가 아닌 직접 독일어로 저술한 그런 만능 지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었다면 알프스 이북 유럽 전역의 미술을 중세 장인의 단계에서 독립된 지적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거인이 바로 듀러인데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한문이라는 옥쇄 아래 잠겨있던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고 한글책을 써낸 그런 개혁가들처럼 당시 라틴어를 이용해 지배계급의 소수의 전유물이던 수학과 예술의 기법을 대중에게 알려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기하학, 인체, 그림 이런 모든 비법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주려고 애쓴 사람이 바로 이 듀러입니다.
1: 네. 멋진 예술가이자 지식인이었는데요. 특히 한국 교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기도하는 손의 주인공이 바로 듀러였군요. 네. 그런데 원장님, 그 알테 피나코테크에 소장된 듀러의 대표작 모피코트를 입은 자화상을 보면 화가가 자신을 마치 예수님처럼 정면으로 그려서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하던데요. 듀러는 어떤 신앙적 고민을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일까요?
0: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1500년, 딱 정확히 1500년에 그린 그의 자화상을 보면 긴 곱슬머리에 고급 모피코트를 입고 완벽한 정면을 응시하며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있습니다. 당시 이런 정면의 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릴 때만 허용되던 신성한 구도였죠. 그래서 얼핏 보면 화가가 감히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오만한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듀러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듀러는 예술가의 창조적 재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거룩한 은사, 이런 것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거룩한 은사라고 믿었습니다. 즉 자신을 뽐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청지기이며 내 손의 모든 솜씨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경건한 소명의 선언이자 토마스 아 캠피스의 저서로 유명했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1: 네.
0: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를 시각적으로 실천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네. 듀러가 살았던 16세기 초반은 유럽 전역이 부패한 면벌부, 우리가 면제부로 알고 있는 면벌부 판매와 교권주의로 신음하던 격변기였습니다. 이때 독일 비텐베르크에 머물던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며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듀러는 루터의 저작을 읽자마자 깊은 영적 전율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에 완전히 듀러는 매료된 것입니다. 듀러가 1521년 네덜란드를 여행하던 중이었는데요. 보름스 제국 회의 이후에 마틴 루터가 납치되어 피살당했다는 잘못된 거짓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듀러가 일기장에 쏟아낸 기도는 지금 읽어도 눈시울이 붉어지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 만약 루터가 죽었다면 이제 누가 우리에게 이 거룩한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한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화가가 복음의 설교자 루터의 안위를 위해 눈물로 절규할 만큼 그의 신앙은 뜨겁고 절박했습니다.
1: 와, 화려한 명성을 누리던 당대 최고의 예술가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눈물로 일기를 썼다는 대목에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박정우 원장님의 음성도 예, 울컥하신 것 같아요.
0: 네. 아,

0: 그렇다면 이러한 종교개혁의 신앙과 뒤러의 영적고뇌가 온전히 응축돼서 나타난 결정적인 명작, 어떤 그림인가요?
1: 그 고백의 결정체가 바로 미넨 알테 피나코테크에 걸려있는 뒤러 생애의 마지막 유작, 네 사도, The Four Apostles입니다. 1526년 뒤로는 임종을 2년을 앞두고 어떤 후원자의 주문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 이 그림을 그려서 고향 뉘른베르크 시의회에 헌정한 두 폭의 제단화입니다. 이 그림에는 요한, 베드로, 마가, 바울 네 명의 사도가 실물 크기에 그런 실물 크기 이상의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고요. 그런데 이 그림의 배치를 보면 뒤러의 신학적 통찰이 번뜩이는데요. 전통적인 카톨릭 성화에서는 로마 교황의 교황청의 상징이자 천국의 열쇠를 쥔 베드로가 늘 가장 앞자리에 크게 그려졌죠. 하지만 뒤러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베드로는 뒤쪽으로 한 발 물러서서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 대신 맨 앞에 당당하게 서서 거대한 책을 펼쳐 들고 있는 인물은 바로 말씀의 사도 말씀의 사도 요한입니다.
0: 예.
1: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날을 증언하듯 펼쳐진 성경을 뚫어져라 읽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패널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의 기록자이자 바울이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성경책을 짚고 그림 밖에 있는 관람자를 불꽃 같은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습니다.
0: 와, 이 눈빛이 우리를 보고 있네요. 어쩜. 인간 교황의 권위를 상징했던 베드로 대신에 말씀의 사도 요한 그리고 오직 은혜와 믿음을 외쳤던 바울을 전면에 세운 것이네요.
1: 네, 맞습니다.
0: 와. 그리고
1: 더 놀라운 것은 그림 아래쪽 받침대에 적힌 글귀입니다.
0: 네.
1: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한편에서는 극단적인 광신도 또 거짓 예언자들도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0: 네.
1: 성상을 부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존재이기도 했죠. 뒤로는 그림 하단에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 구절들을 직접 새겨넣었는데요.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통치자들이여, 인간의 미혹된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십시오.
0: 아멘.
1: 뒤로는 급진주의자들처럼 성상을 다 부수고 교회를 파괴하는 폭력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썩어가는 부패를 묵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예술의 언어로 거짓 교리와 혼란 속에서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츄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의 진리 위에서 굳건히 서야 함을 세상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영원한 시각적 경고로 남겨둔 것입니다.
0: 단순한 이물화인 줄 알았던 네사도가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는 거룩한 나팔소리였네요.
1: 맞습니다.
0: 원장님, 이 뒤로의 치열했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극동방송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이 품어야 할 영적 교훈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1: 뒤로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 깊은 질문을 던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재능과 직업을 과연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입니다. 뒤로는 당대 최고의 화가로 유럽 황제와 귀족들의 찬사를 받는 존재였지만 결코 자신의 손재주를 자기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내 붓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며 나의 그림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라는 분명한 청지기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도 각자의 일터에서 저처럼 의사로 혹은 교사로 혹은 기술자로 혹은 또 가정주부로 일하고 계실 텐데요. 내가 가진 지식과 기술 달란트가 하나님으로 왔음을 인정하고 일터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1: 또 두 번째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는가입니다. 뒤로가 살았던 16세기는 사회가 양극단으로 쪼개지고 온갖 거짓

메시지가 난무하던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뒤로가 바라본 것은 인간의 지도자도 눈앞의 이익도 아닌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때 사도 바울처럼 흔들림 없이 성경을 손에 쥐고 사도 요한처럼 매일 말씀 앞에 머무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서 굳건히 뿌리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아, 조유진의 표대를 향하여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보내드린 링크 속 그림과 함께 이 찬양을 들으셨다면 전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1: 바울의 눈빛과 같이.
0: 와, 그러니까요. 이 바울의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닙니다. 아, 아직 링크를 받아보지 못하셨다면 그림 보기를 원하신다면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미술박물관인데 그냥 박물관이라고 보내주시면 네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귀한 그림들 보실 수 있습니다. 와, 그림 안에 이렇게 세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독교 역사까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네요.
1: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0: 와, 그냥 그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보내주시고 아직 그림 보지 못하셨다면 박물관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그림들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명화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귀한 스토리들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잠시 후 2부에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잠시 후 2부에 오겠습니다.

KBC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공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나라 안보의 최전방을 교회에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내일이 기도하는 자들의 무릎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제시대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김일성 정권의 억압 속에서도 성도를 지키신 하나님, 밀려드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만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두신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낮아짐과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의 마중물로 세워진 탈북민 교회들과 선한 동역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나의 생명 되신 주 좋은 이웃의 찬양으로 사랑해드란 2부 출발했습니다. 네, 예술로 만나는 하나님 격주로 지금 만나고 있어요. 박종욱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좋은 그림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지금 문자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직 이 명화를 만나지 않으셨다면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짧은 문자 5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장님 퀴즈 주시고요. 또 네. 숨겨져 있는 그림 속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요. 기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퀴즈로 들어가 볼까요?
1: 네,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오늘 인트로에서 찾아갔던 곳이자 알브레이트 듀러의 모피 코트를 입은 자화상과 그의 마지막 걸작 내 사도가 소장되어 있는 독일 미헨의 대표적인 미술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 코에서 피가 나는 것 같은데요. 1번 루브르 박물관, 2번 알테 피나코테크, 3번 바티칸 미술관, 4번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0: 여러분 힌트 느끼셨죠? 힌트. 자, 두 번째 퀴즈는
1: 한국의 기독교 가정과 교회, 서점 등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는 듀러의 대표적인 소묘 작품으로 고단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 뭐라고요? 손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담아낸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기도하는 손, 2번 어린 산토끼, 3번 코뿔소, 4번 최후의 만찬.
0: 그리고 세 번째 퀴즈는
1: 종교개혁의 물결 속에서 듀러가 마틴 루터의 성경 구절들을 그림 하단에 직접 새겨넣으며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를 것을 권고한 그의 생의 마지막 대작 재단화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까 사도 4명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요. 1번 내 사도, 2번 멜랑콜리아, 3번 이삭 줍는 사람들, 4번 아담과 하와.
0: 아직 이 링크를 받지를 않으셨다면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퀴즈 정답들을 보내주십시오. 세 문제가 한꺼번에 나와서 지금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래서 다시 한번 네. 하나하나 짚어주십시오. 첫 번째 퀴즈는?
1: 자, 1번 퀴즈입니다. 오늘 인트로에서 찾아갔던 곳이자 알브레이트 듀러의 모피 코트를 입은 자화상과 그의 마지막 걸작 내 사도가 소장되어 있는 독일 미헨의 대표적인 미술관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예 어디서 피가 난다 그랬는데 1번 루브르 박물관, 2번 알테 피나코테크, 3번 바티칸 미술관, 4번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0: 피가 날 것 같다고. 그것도 코피가. 어? 두 번째 퀴즈.
1: 네, 퀴즈 2번. 한국의 기독교 가정과 교회 서점 등에서 널리 사랑받는 소묘 작품으로 고단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 손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담아낸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쉽다, 쉬워. 1번 기도하는 손, 2번 어린 산토끼, 3번 코뿔소, 4번 최후의 만찬.
0: 그리고 세 번째, 와, 저는 이 작품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매료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눈빛.
1: 바나나 안 바나나.
0: 네, 퀴즈 주세요.
1: 종교개혁의

0: 6개월 속에서 뒤로가 마틴 루터의 성경 구절들을 그림 하단에 직접 새겨 넣으며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를 것을 권고한 그의 생의 마지막 대작 4명이 들어간 그림. 이 재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내사도, 2번 멜랑콜리아, 3번 이삭 죽는 사람들, 4번 아담과 하와 입니다.
1: 처음에 이 그림을 발표했었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0: 그렇죠. 그 시대의 네. 모든 원칙과 룰을 다 깨는 이단화적인 그림이었을 수 있죠.
1: 그러니까요. 그런 이슈 속에 들어가면 그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감하게
0: 네, 맞습니다.
1: 과감하게 드러낸 거죠.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퀴즈 정답들 보내주세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그림 보고 나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재밌게 정답을 보내셔갖고요. 저희가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0: 기억 속에 이 뒤로의 그림이 안 남고 예. 코피가 난다는 이런 것만 기억에 남으실까 봐 좀 걱정이에요.
1: 아, 그러니까요. 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그림 보시고 느낀 것들도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발표되었지만 현 시대에도 필요한 그림들이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뒤로가 아니라
0: 뒤로.
1: 예, 뒤로라고요. 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얘기들 보내주시고요. 팝비치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I will bow to you.

0: alone, O Lord. You are strength.
1: 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처럼만의 박빛이 목사님의 음성 들으니까 또 색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2: 네, 아주 부드럽고 좋으시네요.
1: 네. 오늘 박종욱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원장님의 예술로 만나는 하나님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또 귀한 명화를 들고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셨지만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미술관 또는 박물관이라고 보내주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뒤로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2: 네.
1: 기도하는 손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요.
2: 이게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 설교에 등장하는 일화였는데
1: 네.
2: 뒤로가 이 당시에 미술을 공부할 돈이 없어서 같이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본인은 열심히 뒤로의 재능을 보고 본인은 열심히 일해서 뒷바라지 하느라고 손이 이렇게
1: 네.
2: 기도하는 손처럼 굵어진 손을 보고 뒤로가 나중에 굉장히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일화로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2: 근데 역사학자도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답니다. 왜냐하면 뒤로의 아버지는 보석 세공업자였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대요.
1: 네.
2: 그래서 자녀가 18명이 있었는데 생각해보시면 이제 네. 1화 중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돈이 많이 없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 네.
2: 18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을 정도고 네. 양육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다.
1: 네,
2: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라 가공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1: 네.
2: 사실 우리가 감동을 느껴야 하는 포인트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우정이 아니라 바로 이 뒤로가 가지는 십자가 복음의 순수성 그리고 정말 이 뒤로의 이 믿음에 대한 신앙관, 개혁주의적 신앙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1: 네.
2: 그 인본주의적인 감동적인 이야기에 우리가 휩쓸리는 것은 사실은 개신교적인 의미에도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손에 대해서
1: 네.
2: 우리가 일화라는 느낌보다는
1: 예.
2: 뒤로가 가졌던 마틴 루터를 향한 그 복음 단일에서 그 복음 그리고 십자가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모든 구원이 비롯된다는 그 메시지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1: 그래요. 오늘 뒤로의 치열했던 삶과 신앙 얘기를 여러분께 전해 주셨는데요. 저는 박 원장님께서 뒤로의 삶을 두고 두 가지 깊은 질문을 던져 주셨잖아요.
2: 네.
1: 첫째는 우리의 재능과 직업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2: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두 번째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는가? 그런데 뒤로가 살았던 16세기와 지금 21세기가 거의 비슷한데요?
2: 맞습니다.
1: 사회가 양극단으로 쪼개지고 온갖 거짓 메시지는 난립하고 이런 불완전했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 살아가야겠죠?
1: 와... 예, 이게 목사님께도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2: 그런가요?
1: 네. 평신도 사역자인
2: 네.
1: 박정욱 원장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네요. 마치 미술가였던 뒤로를 통해서
2: 네.
1: 이 내사도라는 그림을 통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선포됐잖아요.
2: 제가 아까 뒤로의 카리스마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드렸는데요.
1: 예.
2: 우리가 알고 있는 카리스마라는 의미가 뭐 사람들을 휘어잡거나 신복시켜서 이렇게

0: 따르게 만드는 능력, 자질 보통 이렇게 우리는 사용하고 있잖아요.
1: 예.
0: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그리스어 원인데 신의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리스마라는 거는 이 뒤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창조 예술가의 창조적 재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거룩한 은사. 이것이 카리스마다.
1: 아,
0: 즉
1: 네.
0: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인본주의적 자질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주신 절대적 권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드는 도구로서의 능력인데 언제부터 카리스마라는 말은 아,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제 네. 따를 만한 능력과 자질이 보여. 이거를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총 같은 것이다. 은혜라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표현을 잘못 썼네요.
0: 네, 잘못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와전 어떻게 보면 전용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네. 카리스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 그래요. 오늘 많은 것들을 깨닫고 보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신데 바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고.
0: 네.
1: 그리고 이렇게 정답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좀 만나볼까요? 5226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0: 내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 내가 상상하던 바울의 모습 자꾸만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1: 네. 그리고
0: 또 다른 분은 사도 바울의 불꽃 같은 눈빛을 제 마음에 꼭꼭 담아서 저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상 소리엔 귀를 닫고 눈은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네. 나아가고자 다짐 결단합니다. 이렇게
1: 네.
0: 보내주셨네요. 네. 5226번님이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정답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여기서부터 읽어주세요. 2245님이
0: 네. 기도하는 손에 저는 감동이 됩니다. 운전 중이시라네요.
1: 네네네.
0: 그래서 저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네. 이렇게. 네.
1: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먼저는 뒤로의 자화상. 예. 그 당시에는 볼 수 없었던 예. 자화상이 있고요. 이 그림들은 어떤 그림들이에요? 이 그림들은?
0: 아, 그건 미넨.
1: 미넨. 네, 네네. 사진?
0: 미넨 시청사 앞에 그림입니다.
1: 미넨 사진이에요?
0: 네, 사진입니다. 이거는 네, 미넨 시청사 앞에
1: 네.
0: 저희가 저렇게 큰 광장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마켓 열리고 항상 시민들을 위해 열려 있는
1: 아~
0: 공간이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직접 실제로 가보시면.
1: 네.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곳은
0: 아, 이게 바로 코에서 피가 난다는 알테 피나코테크 미술관인데요. 많은 분들이 워낙 이제 다른 곳들 많이 방문하시는데
1: 예.
0: 독일 미넨에도 엄청난 르네상스 시대의 유물들이 이후에 유물들이 북유럽의 유물들이 있습니다.
1: 여기는 네. 회화 미술관 중 하나네요.
0: 네, 맞습니다. 굉장히 가볼 만한 곳입니다. 강력 추천하는 박물관입니다.
1: 회화라서 그런지 역시 상징물도 다르네요.
0: 네.
1: 그래요. 정말 고풍스럽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외관이.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뒤로의 자화상을 볼 수가 있고요. 젊어요, 사실.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그렇게 표현할 줄 알았던 이 고집스러운 인내와 또렷한 눈. 와, 그래요. 뒤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맨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1: 처음 올라가 볼까요?
0: 네,
1: 네, 이
0: 이게,
1: 그림.
0: 예, 이것도 다른 뒤로가 그린 자화상인데
1: 네.
0: 이 그림이 이 그림하고 똑같이 만든 약간 우리가 레고 비슷한 플레이모빌이라는 네. 장난감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면
1: 네.
0: 이 그림하고 그 네. 레고 그 플레이모빌하고 같이 이렇게 놔져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어서.
1: 그래요. 지금 흰색 장갑을 그리고 있는 자화상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0: 맞습니다.
1: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 네. 그리고 이것은 혹시 박정우 권장님이신가요?
0: 아니죠.
1: 흰머리가 아니에요.
0: 아닙니다.
1: 이분은
0: 네,
1: 아닙니다.
0: 네, 네.
1: 예. 그래요. 뒷면은
0: 피나코테크에 걸려 있는 그림을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인데요.
1: 예, 예.
0: 참
1: 죄송해요.
0: 네, 같이 네. 뭔가 생각할 여지를 좀 주는 사진이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1: 그러니까 그만큼 실사 사이즈가 크다는 거죠, 지금.
0: 네, 맞습니다.
1: 와, 사람의 키만큼 해요. 액자가.
0: 네.
1: 와, 압도당하겠어요. 그림을 보면. 오, 그리고 뒤로가 그린 토끼 털 한 올 한 올. 어쩜 이렇게 진짜 털이에요. 토끼 발톱까지 네. 날카롭게.
0: 네.
1: 그런데 그 동물 중에 가장 많이 이미지가 미화된 것이 토끼라고. 그럴 정도로.
0: 혹시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0: 보시면
1: 네.
0: 이상한 입체가 하나 보이지 않으세요? 멜랑콜리아 원 그림을 보시면
1: 뭔가요?
0: 왼쪽에
1: 멜랑콜리아
0: 입체가 하나 보이잖아요. 이렇게 깎여진 돌 같은.
1: 아, 네네네.
0: 저게 네. 아래 보시면 그 그림을 제가 펼쳐놨는데요.
1: 네.
0: 한번 아래 예, 네.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1: 아.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16세기인데 이때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그리고 평상시 알고 있고 그 기하학의 그림을 자기 그림에 집어넣은 네. 화가라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네.
1: 아니, 네. 이전 사람, 지금 사람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네. 사람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와
0: 이거를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코뿔소를.
1: 상상으로?
0: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시대에.
1: 근데 이걸 네. 그렸다고요?
0: 그러니까 뭐 책이나 내용에 있는 이야기를 상상으로만 그린 코뿔소예요. 근데 지금의 코뿔소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1: 와 정말 네. 대단합니다.
0: 네. 그 이분의 역량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네. 했습니다.
1: 정말 이 냉철한 눈빛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눈빛에 따스함이 있습니다.
0: 맞아요. 선함이 있습니다.
1: 선함이 네. 있어요. 네. 오, 감동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은
0: 마틴 루터가 이제 95기지 반박문을 붙이는 장면이죠.
1: 네, 네 그래요. 아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네. 원장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0: 네. 1번 오늘 우피코트를 입은 자화상과 내 사도가 소장되어 있는 독일 미네 박물관 이름은 코에서 피가 나던 알테 피나코테크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거칠어진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담아낸 이 그림은 퀴즈처럼 기도하는 손 1번이었고요. 3번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를 것을 권고한 생애 마지막 대작 제더나의 이름은 바로 4명이 들어간 내 사도 1번이었습니다. 보니까 틀린 분이 없어요.
1: 예, 예.
0: 제가 메시지를 잘 전한 거겠죠?
1: 그럼요, 그럼요. 네. 오늘도 네. 열일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깨워주셨어요.
0: 네,
1: 네. 예, 정말 깨워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1: 아, 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의 진리를 화폭에 담아냈던 알브레이트 뒤러 그가 남긴 그림 속 깊은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솔라 스크립추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어두운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여러분의 카리스마 받는 삶이 되기를 다시 간절히 기원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정욱 원장님과 함께한 예술로 만나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격주로 박정우 원장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 지나고 기대해주세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BS의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향토 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무리의 찬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요한계시록 19장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있을 큰 두 가지 우주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그 뒤로 이어지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지요. 즉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단일한 사건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최고의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테지만 그 똑같은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대적하던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 가장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둘 중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이 되지요. 먼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진행이 되는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의 때까지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이 지상적인 심판이 인간의 죄에 대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그 하나하나의 심판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완전히 판단하시는 완전히 끝을 내시는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부태 그 심판을 그렇게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하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일곱인의 심판 다음에 다시 일곱 나팔의 심판이 이어지고 일곱 나팔의 심판에 이어서 다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행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갈수록 이 심판의 범위가 확대되어져 가고 그 강도는 심화되어 가지요. 의문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식으로 세상을 심판에 나가시로 계획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셨다면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실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왔지만 그 기나긴 심판의 과정 가운데 드러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지요. 성경 여기저기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야. 문제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즉각적인 완전한 심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예 없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이다. 너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죄진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것도 속해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는 바로 그와 같은 죄인들의 양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악한 자들은 더 악해져 갑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말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어두운 사기들 혀를 깨물어가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왜 심판받아야 마땅한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요. 다른 한편 바로 그것이 죄의 무서움이고 죄인들의 완악함이란 사실입니다. 악한 자는 죽은 자의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그것을 잠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거침없이 그 보다 악한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짓습니다. 뭐예요? 이 땅에서 겪는 일시적인 심판의 고통이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심판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에 이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바울사 성 어거스틴 아시시 프란시스 젊은 시절 마르크스주의적 무신론자 스탈린을 비난한 죄로 체포되어 8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무신론자의 삶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지요. 알렉산더 솔제니틴. 솔제니틴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 변하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죄인들은 아무리 심한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죄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때가 끝나고 나면 결국 영원한 심판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만 있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시행될 최후의 심판인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음이 사람의 끝이 아니라는 거.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죽음이 사람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의 죽음 후에 가장 공의롭고 의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에 의해서 판결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받게 되는 심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만 제시하셨습니다. 그 옛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사막의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장대에 매달아 놓는 모세가 만들어서 매달아 놓은 그 노뱀을 바라보는 방법이었지요. 그 일건 그 어떤 논리도 존재하잖아요. 그 어떤 윤리, 인간 조건, 능력 그런 게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것이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물론 그 안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가 담겨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믿는 것,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일보다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나 얼마나 돈 많이 벌었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하는 것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죄만 짓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도 가급적 세상에서 뭐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은 좋지요. 의미 없지 않습니다. 뭐냐 그것으로 해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세상의 성공과 우리의 영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과 함께 다 끝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판단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지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판단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처럼 여러분 그 거짓된 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뭘 주장을 했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주장을 했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이었지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여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진짜여야 합니다. 물론 구원은 순전히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은혜가 무엇에 의해서 입증이 되느냐? 순종과 믿음의 삶에 의해서 입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미와 이불이 쉽지 않으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고 노아 방주를 준비해갔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서 갈 바를 알지 못하니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났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영광을 버렸다. 그래 믿음을 삶으로 입증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격과 삶입니다. 어쨌거나 그와 같은 어미하신 마지막 심판 배경으로 본문의 장면이 펼쳐지는데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의 웅장한 찬송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구원받은 하늘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성녀의 손에 종려나무가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찬양합니까? 두 가지를 찬양합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다 누구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란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했기 때문도 아니고 믿음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세상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하게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천국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 잘남, 의로움 내세우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도 자기의 공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무엇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천국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내세우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무리의 찬양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늘 무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만 찬양하지 않아요. 심판에 대해서 똑같이 찬양합니다. 2절 말씀. 이 하늘 무리의 찬양의 제목이 자기들 구원에만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의 무리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의 주제이고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야 두렵다. 두려움을 먼저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성도들은 안 그래요. 오히려 그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성질 자체가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나 오류가 없어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옳게 판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참되고 의로운 거예요. 거짓이나 오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 얼마나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요. 옳게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심판 조금의 실수나 편차가 없으십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완전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어때요? 그 대상이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은 조금의 실수나 오차도 없이 오직 심판하셔야 할 사람만 심판하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지요. 본문에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라고 해서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들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피를 흘리겠습니다.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혹,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다고 교회와 성도를 짓밟고 비판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그런 억울한 일이 다반사면 늘 악이 강해 보입니다. 저 그리스도와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런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신다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억울하게 흘린 종들의 피를 남김없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참되고 의롭습니다라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3절에 보면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이지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난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표현은 하루 동안에 혹은 한 시간에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8절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루니 10절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루었다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19절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한 시간에만 뭐야 오랜 시간 걸리지 않는 날 하나님의 심판 아주 즉각적이고도 아주 급격한 심판으로 완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 나타났던 또 하나의 표현은 다시 보지 못하려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들 가운데 행복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의 말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한 것이었어요.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본문에는 그 심판이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영원히 멸망하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완전하고 의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들은 다시는 회복되거나 복구되지 못합니다. 그걸 바라보며 산을 무리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할렐루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찬양하라 야 여호와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목적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 계속해서 나온 말씀이 그거지요. 하나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똑같이 할렐루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은 성도의 찬양에 하늘의 24장로 내 생물로 똑같이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또 24장로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 신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과 하나님의 보좌를 모셔선 내 생물들이 함께 화답하며 하나님을 똑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24장로와 내 생물들도 그의 화답에 맞습니다. 나도 똑같이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사실 그게 예배지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성품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 그런다는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상의 예배에서도 찬양이 핵심입니다. 물론 찬양 행위 이전에 찬양자 자신이 먼저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벨의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잖아.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과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예배와 찬양도 똑같아요. 무조건 예배자리에 나와서 함께 참석하 있다고. 우리의 예배가 다 하나님께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함께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과 행위의 예배자다운 것이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의 찬양과 예배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오직 구원받은 천사의 무리들과 그 모든 무리들 대표는 24장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기 내 생물이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배의 핵심 요소는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찬양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찬양에 동참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루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더라. 하늘 무리의 찬양에 이은 24장 노아, 내 생물의 화답 이후에 보좌로부터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찬양의 요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만, 찬양대원들만, 악기 잘 다루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좌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요구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나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나 다. 음치도 찬양해야 돼요. 목소리 쉰 사람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찬양이 꼭 노래를 부르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노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을 가지고 뭐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럼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이 됩니다. 달리 말씀드린다면 너희는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향한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어떤 행위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요셉 하이든에 대해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1808년 당시 76세였던 하이든이 빈에서 열린 자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의 연주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이든 이미 나이가 많았고 그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연주회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서 또 발코니에 올려져 거기에서 이 천지창조의 연주를 함께 보게 되었는데 이 찬송이 진행이 되면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찬송이, 이 합창이 불려지기를 시작하니까 너무나 감격한 모든 회중들이 다 일어나서 발코니에 앉아있는 그 위대한 곡을 만난 하이든을 향해서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깜짝 놀라 하이든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지지요. 여러분, 결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재능과 영광은, 영감은 저 위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오. 내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찬양대의 모습인 것이지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절대로 자기가 잘난 채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위대한 찬양은 삶의 찬양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가장 강력한 찬양입니다. 입술의 찬양보다 삶의 찬양이 더 강력한 것입니다. 내 주변에 사는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내가 세상 가운데서 진실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0: 나 도대체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우리와 다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까지 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찬양을 다 잘해야 합니다. 먼저 입술로 드리는 찬양을 잘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더 잘해야 합니다. 주일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송해야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온 하늘을 가득 채우는 소리는 할렐루야였습니다. 여러분 왜 할렐루야입니까?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뿐 아니지요. 창세전에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모든 악을 참되고 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인 것이고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이 제거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도 틀림없이 할렐루야를 부르는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이 잠시 주는 아침 안개처럼 험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결국 바벨론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분을 기쁨과 찬양으로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예배에서 입술로 할렐루야 하는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 하늘의 허다한 무리와 함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힘차게 하늘 찬송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과 영광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북구 향토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 521-0411 521국에 411번 광주 중흥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순례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순례길. 그 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을 선선한 기운에 넉넉히 견디는 여유가 생기는 요즘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지만 우리를 늘 지키시는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 견뎌지고 이겨지는 인생입니다. 소망의 기도는 바람 같은, 가을바람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리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광주 기도하는 엄마들 광주 월상교회 황미애 권사입니다. 오늘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육체든 마음이든 영이든 그 병의 치료를 위해 우리가 맨 먼저 찾아야 할 분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도구는 무력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원할 때는 죄 문제가 항상 먼저 점검되어야 하며 성령께서 죄를 보여주시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 아멘. 소망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테마별로 뜨겁게 통성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화요일은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한 기도, 수요일은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한 기도, 목요일은 교육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목요일 오늘은 이 지역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지역의 깨어진 가정들을 어루만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가정을 얽매고 있는 모든 어두움, 갈등, 폭력, 좌절과 다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풀어지게 하소서. 부모들이 자녀 양육의 책임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과 관심으로 자녀들을 포용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마음을 열고 부모님과 소통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지역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소서.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자녀의 기진한 영혼을 제대로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게 하소서. 이 시간은 이 지역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기도가 가능하시다면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소망의 기도는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샬롬 겨자식교회 김우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이 지역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참으로 믿음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가정들을 돌보아주셔서 가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웃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악한 사들의 모든 불법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주시옵소서. 부모의 마음과 생각이 공부와 욕망과 경쟁으로 빼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책임에 따르며 신실하게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자녀의 연약함을 자녀답게 살아가는 경려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사람 부모의 사랑을 당연히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좋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0: 주님, 그들의 간절한 하나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친구요 가장 좋은 위로자요 상담자인 걸 알고 주님께 입을 벌려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으신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정이 이겨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정이 소망으로 두루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남편으로 믿음의 아내로 살게 도와주시고 아멘. 자녀들에게 본이 되며 또한 부모를 잘 공경하는 믿음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더 큰 믿음으로 소망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소망의 시간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 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놀라운 은혜로 역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오늘 소망의 기도는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샬롬 겨자식교회 김우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샬롬, 반갑습니다.
0: 소망의 기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소중한 기도 사연을 놓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 기도하기 위해서 월상교회 기도하는 엄마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여월 아파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고 광주지역 선택해주신 다음 소망의 기도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 사연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58님이 보내셨네요. 지난주에 기도 제목을 올린 정고사님께서 부인과 암 수술을 잘 마치시고 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이십니다. 방송 가족들의 합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월 2일에 정밀 검사 결과를 들을 수 있는데 암 상태와 전이 여부를 그때 들을 수 있답니다.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컨디션이 잘 회복되어서 이후의 삶을 넉넉히 꾸려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부탁하셨네요. 목사님.
2: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58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귀한 치료의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난 참 암 수술을 잘 마치고 요양병원에서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회복의 시간이 온전히 마음과 몸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조금 있으면 정밀검사 결과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 상태

0: 와 전이 여부에 대해서도 정말 좋은 소식과 또 이후에 좋은 치료의 과정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향한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너희에게 힘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약속이 귀한 성도님과 또 함께 기도하는 2058님의 귀한 자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요양병원에서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해나갈 때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에게 평안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간구가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무명으로 간절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2살 손녀딸이 장이 찢어져서 2년 정도 치료 후에 오늘 변을 정상적으로 보게 할 그 장을 연결하는 장루 연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또 이 일로 며느리와 아들의 신앙이 더 신실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여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또한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손녀딸이 참 태어나면서 아픈 애 시간들을 보내며 지금까지도 불편한 시간들을 해오다가 오늘 그렇게 장로 연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랬을까요? 모든 가족들의 그 놀란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소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술실에 들어가 지금 진행 중에 가운데 있습니다. 의료진의 손길을 하나님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프고 상한 부분들이 잘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2살 아이입니다. 자람에 어떤 불편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온 가족이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엄마와 아빠 그 믿음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내 안의 원망과 아픔은 사라지고 아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제목을 내었던 이 성도님의 자리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여러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수술방 가운데 여호와라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샬롬 겨자식교회 김우진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할 텐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무명으로 또 사연 보내주셨네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희 기업 대표님도 오시는 아주 중요한 제법 큰 행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몸이 아팠다가 지금 회복 단계에 있어서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또 장애가 있는 큰아들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마음을 담은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님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그 목적을 반듯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모든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약한 몸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더 강건한

0: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들 정말 장애가 있는 그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좋은 배움과 자람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변에 기도해야 할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 그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그 소망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기도사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무명으로 사연 주셨는데요. 크고 작은 사고들의 위험에서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개인과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고요. 또 10월에 단기 선교가 있으신데 기도 중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부부가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돌파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셔서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1: 아멘.
0: 이후로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서신 주님 위에서 함께 믿음으로 든든히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또 성도님과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으며 단기 선교가 준비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가운데 그 선교의 역사 가운데 큰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이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모든 사역 위에 힘있게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소중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순간순간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정말 귀한 가정이신데요. 그렇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0: 아멘.
1: 아멘. 1275님, 기도하는 엄마들, MIP 엄마들이 있는 곳에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네요. 우리 합심 기도가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응원의 문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과 기도하는 엄마들, 그리고 많은 애청자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3466번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인이 된 아들과 남편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합니다. 저희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사연인데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466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믿음으로 시작하며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 과정 안에서 참 남편이 아들과 그런 관계에서 어려움들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인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마음도 주고받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움을 하나님 긍휼히 더해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특별히 이 가정 위에 남편과 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서로 말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진심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그 좋은 관계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옆에서 통로가 되고자 하는 3466님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또 아들의 마음도 함께 세워나가는 그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가정 안에 소통이 어려워 힘든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1: 주여.
0: 하나님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다가가 주셔서 서로의 진심과 진심이 맞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관계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7087

0: 1님,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올해 2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요즘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데 재발되지 않고 허리가 건강하기를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1: 하나님 아버지, 7087님의 하나님 건강함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리 불편한 허리 때문에 올해 2월에 수술을 했는데 다시 점차 아파오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두렵고 몸도 많이 불편한데 하나님, 이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마음의 모습들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또 적절히 운동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에 어떤 불편함도 없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잘 섬기는 우리 7807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크신 은혜가 이 성도님에게 온전히 임하여 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사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1: 아멘.
0: 샵 2611번님 기도사연 또 이어갈게요. 오늘 우리 교회 새가족인 홍 자매님의 생일입니다. 많이 많이 축복기도 해주세요. 장애아가 있는 성도님에게는 3명의 자녀가 더 있습니다.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믿음과 인내, 사랑으로 말씀 안에서 잘 키우고 돕는 엄마가 되게 하시고 오늘 더 많이 사랑받고 축복받고 또 위로받아 모든 우울감과 삶에 낙심된 마음들을 다 날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취하는 오늘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좋은 날인데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612님의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또 우리가 새가족인 홍자매님의 생일을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세상을 향한 이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이 자매와 가족들에게 또한 함께 축하하는 2611님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장애아가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양육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정말 주저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 정말 짙은 안개처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 차오릅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0: 주여.
1: 하나님, 인내와 사랑으로 말씀 안에 잘 양육하는 엄마가 되게 하시고 세 명의 자녀들 또한 엄마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렇게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자녀를 양육함에 정말 한계를 가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순간마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또한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홍자매님 생일 축하드리고 정말 축복합니다. 9821님 사연 올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9월 6일로 퇴직했어요. 실업급여 잘 나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7년 동안 동고동락한 직장의 사장님과 사모님, 머리가 아파서 검사하셨는데 아무런 이상은 없는데도 머리가 아프고 사모님은 구토하고 사장님보다 더 심하시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 자녀들도 구원받기를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소망의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이 계속 나시는데요. 제가 사장님 가족들을 식사 대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네요.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9821님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남편이 지난 6일 퇴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그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후로 걸어갈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남편과 또 9821님 가운데 주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후에 주어져야 할 것들도 잘 주어지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고 이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더 소망을 찾아 나서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함께 하였던 그 직장의 사장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0: 어떤 아픔의 이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구토하는 그 모습이 지금 사장님과 사모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의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위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병원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때에 아픈 부위가 있다면 정확하게 의료진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잘 치료받아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9821님 그 가정께서 또 사장님 가족을 함께 가족과 식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시간과 만남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힘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사장님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려울 때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더해지기를 원하오며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기도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6206번 사연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 제목 올립니다. 권사님 농사에 종사하시는데 식욕도 없으시고 소화도 안 되고 온몸이 힘이 없어서 일하시는데 너무 많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6206님께서 정말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계신데 그 권사님이 요즘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농사하며 식욕도 없고 그렇게 소화도 안 되고 힘이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과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러한 힘과 평안이 우리 권사님에게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정말 더 힘내어 기도하며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있게 기도하는 놀라운 믿음의 걸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의 문도 열어주셔서 더 힘있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이 시간은 소망의 안수기도 시간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아픈 곳이 있다면 환부에 손을 올리시고 또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려주세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의 아픔과 상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믿음의 손으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아픈 곳을 두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 아멘.
0: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그 믿음의 고백으로 치료될 부분들은 온전히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픈 모든 상처의 부위와 마음의 아픔의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함의 역사가 모든 그 자리 위에 충만히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더욱더 강력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붙잡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두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이 모든 안수의 자리 위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소망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오늘 소망의 기도는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샬롬 겨자식교회 김우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 황미애 권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학원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시 교회는 정영숙 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시 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0691번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아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에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고 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뜻밖의 질병으로 눈물 흘릴 때가 있고 자녀의 문제로 마음 아파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힘든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계속 그리고 생각하죠. 어떻게 해야 하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지? 그러다 보면 문제보다 염려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맡길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희를 세밀하게 보살피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날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내 인생을 붙들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지금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삶을,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의 때일수록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약해집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겠니? 기도해도 아무렇게 달라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돌보고 계시면 이런 일이 있겠어?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더큰 위기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죠. 깨어라.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아멘.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고난의 마지막 장면은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특별히 두 가지 표현을 붙들고 싶습니다. 먼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고난이 아닙니다. 질병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실패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눈물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조차 마지막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나갑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친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욥이 발견한 것은 고난의 이유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0: 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도 모든 고난의 이유를 다알수 없죠. 그러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가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된 생각을 물리치십시오. 셋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의 고난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본문의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왜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말씀을 마칩니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흔들 때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도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놓칠 때에도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나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고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65국에 6190번, 062-265-6190번, 광주순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 동방송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생기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극동방송을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0: 방송을 통해서 귀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방송을 들을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수 믿은 것이 행복하고 신앙생활한 것이 행복하고 또한 극동방송을 들을 때마다 감격과 흥분과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복음의 능력, 우리를 고쳐주신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감격한 우리 청취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정기총회 3일차 회모를 이어가며 이단성 규정과 정년 연장 표결 등 주요 현안들을 의결했습니다. 현장 소식을 조시연 PD가 전합니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어제 서울 도림교회에서 계속된 제111회 정기총회에서 표결 끝에 찬성 642표, 반대 364표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 인정보고서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예장통합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전 목사가 구원론과 성령론 등에서 심각한 이단적 요소를 가진 발언을 지속해왔으며 조심하겠다는 해명도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장고신총회는 손현보 목사의 설교 관련 보고서를 교단 내 갈등 확산을 우려해 채택하지 않고 참고자료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항존직 70세 정년 연장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425명, 반대 477명으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목회자 최저생계보장과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예장합신총회는 기쁨의 교회 영입 갈등 수습을 위해 9명의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예장백석총회는 영적 장자교단의 사명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제49회 정기총회를 폐회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조시연입니다.
1: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복음화와 통일 선교를 미래 핵심 사명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3: 극동방송은 어제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 채플실에서 창사 7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개방에 대비한 현장 전파선교 인재 양성과 통일 선교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은 북한의 문이 열리면 평양을 중심으로 방송국을 세우고 극동 아카데미에서 훈련받은 인재들을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3만 3천여 명의 탈북민을 6만여 한국교회가 1대1로 지원하는 정착 방안을 제시하고 한미동맹의 기반을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인과 교회의 후원 네트워크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다음 달 15일 부산 콘서트홀 대합창제를 시작으로 서울 롯데호텔 리셉션과 한양대 운동장 및 노천극장 홈커밍데이 등 다양한 7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1956년 12월 23일 첫 방송을 시작한 극동방송은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미디어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김선배 기독교 한국침례회 신임 총회장이 어제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제116차 회기의 핵심 과제로 교단 운영 시스템 개편을 꼽았습니다. 김선배 총회장은 임기 1년의 총회장과 임원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총무의 명칭을 사무총장으로 바꾸고 산하기관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단독 후보 박수 추대 제도 활성화를 통한 교단 화합과 세대 간 연합 수련의 개최, 인공지능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은혜재단 활성화를 통한 목회자 노후 대책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권위영 예장통합 신임 총회장은 도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1회기 사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권위영 총회장은 새 회기 주제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를 제시하고 1월부터 3월까지 성경 일독운동, 4월부터 6월까지 온성도 기도운동, 9월부터 11월까지 모세 전도자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총회장은 장자교단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국

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등 연합 사업 리더십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교 예장합동 신임 총회장도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영교 총회장은 복음적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투명한 권징 강화를 위한 온라인 사법 교육 시스템 구축과 중소형 교회의 목회자 수급난 해소를 위한 평신도 교회 교육사 자격증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20주년을 맞는 내년에 사경회와 기도회의 야성을 되살리는 영적 각성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최근 네팔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한편 기후위기 관련 교과목을 확대했습니다. 백석대는 글로벌 외식관 잔디광장에서 유학생 등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하면서 네팔 유학생들에게 생필품과 즉석식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수를 초래한 기후위기 관련 교양 교과목 정규 편성 및 전공별 ESG 융합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성진 백석대 총괄 부총장은 이번 네팔 재난이 기후위기의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기후위기 환경 교양 과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남 광주는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15도로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오영훈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험한 세상 문화와 거짓 가르침에 맞서 교회를 섬기던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목회적 지침을 전하며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기초를 상기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과거에 어리석고 정욕과 시기에 종노릇하던 비참한 죄인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쌓아 올린 얄팍한 의로운 행위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악을 깨끗이 씻기신 속죄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품고

천국을 위업으로 받을 존귀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만드는 어둠의 참소를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걸작품입니다. 상속자의 명분을 얻은 성도는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고 살아나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행위의 불안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완전한 긍휼하심에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자. 저는 인천 대산동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로 요양원에 모셔진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을 섬기고 응급실 큰 병원으로 이송을 도우며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박미영 권사입니다. 인천 작전동에 있는 재산중앙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박미영 권사님의 계산중앙감리교회 목사님 또 성도님들 기도와 헌신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1: 저희 담임 목사님은 최신성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헌금, 헌신, 섬김으로다가 동참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성교 주차장 건축 중입니다. 전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입주들의 귀한 영혼들을 저희 교회로 예수님 만나러 오시도록 준비 중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2: 아주 어린 시절 인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바로 옆이 교회였습니다. 박미영 어린이에게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1: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게 된 거는 어머니께서 제가 유아 유치부 때 인천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마침 이사 온 집이 담 하나 사이로 옆에가 교회였어요. 그때가 제가 한 3살, 4살 때고 어머니께서가 30대 초반이셨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을 놀이터 삼아 또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의 그냥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내는 그런 유년 시절이 많이 생각나네요.
2: 박미영 권사님은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1: 그 2월 1일 날 저희 외동딸인 25살 저희 딸이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 곁으로 갔거든요. 그때 그 장례식장에서 저한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 1일, 2월 2일 날 같은 대답으로 네, 주님, 네, 주님 이렇게 영혼 없는 대답을 한 거죠. 근데 3일째 되던 날, 2월 3일 날

0: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는데 그때 제가 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이제 쏟아졌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심정을 그날 느끼게 하시고 이 사랑을 이렇게 커요 받아도 되나 그때 비로소 그동안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어요. 주님께
1: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신 박미영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박 권사님은 극동방송을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0: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 때 우리 이렇게 스치잖아요. 우리 몸과 얼굴을.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실스럽지 않게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이 고마움에 대해서 전혀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요. 7월 중순 이후에 이제 그날 아침에 마음이 좀 무거운 일이 있었어요. 이제 새벽 기도 같아서 기도를 하고 아침 준비를 해주고 나서 극동방송 볼륨을 좀 크게 했는데 그때 서윤영 아나운서님이 진행하는 사랑의 뜨라를 듣게 됐어요. 그날따라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성경 구절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 귀와 제 눈이 번쩍 뜨이고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날들을 그렇게 귀한 말씀과 은혜의 시간을 제가 놓쳤는지 그래도 변함없이 예수님처럼 극동방송도 저를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1: 극동방송을 함께 애청하는 분들을 우리는 방송 가족이라고 합니다. 방송 가족들은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이죠. 우리는 주 안의 한 가족임이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0: 완전 십자가 군병들이 뒤에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든든해요.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내 뒤에는 극동방송 중보팀이 있어. 이게 너무 든든하니까 내 어깨가 그냥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조그만 힘든 일이거나 아니면 내가 위축된 일을 만났을 때는 뒤로 주춤하던 제가 이제는 저는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동방송 중보팀과 나아갑니다.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고 저도 모르게 스스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1: 지금이 바로 그 기회야. 나의 작은 마음을 전파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0: 지금이 딱 좋은 시간이고 기회야. 지금이라도 너의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야지. 그래야 네 마음이 더 커지고 행복해지고 풍성해질 거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제 국정방송 때 전화를 하고 은행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부끄럽지만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요.
1: 박미영 권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여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다립니다.

0: 예린이 아빠, 정성규 집사님, 당신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사랑하고 계셨고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올해 2월 1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에 딸 예린이가 하늘나라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갔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보배를 통 25년이라는 소중한 추억의 선물을 저희 가족에게 주셨잖아요. 그것부터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추억을 되새기고 곱씹으면서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우리 가족들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린이 아빠가 귀 기울여 들어주었으면 너무너무 고맙겠어요.
1: 하나님께서 박 권사님의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74세 되신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94세 되신

0: 외할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계시는데요. 외할머니가 여러 차례 수술로 해서 이제 연약해지셔서 죽을 끊으시고 이제 미음을 드시고 계세요. 남은 시간 주님을 추억하며 매일매일 제가 창세기를 읽어드리고 있는데 친정 어머니와 소중한 믿음의 추억을 많이 많이 만들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 하나는 남동생이 50세인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저희 딸 이루다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조금은 믿고는 있는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박창호 형제입니다. 술 담배를 끊고 하루속히 주님께 돌아와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착한 동생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목소리 오늘은 계산중앙감리교회를 섬기시는 박미영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목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1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아플 때 필요한 건 단순히 약뿐만이 아닙니다. 왜 아픈지 제대로 진단받고 어떤 약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 북한 군부대에서 군 의료기관에 공급해야 할 모르핀이 수년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 간부가 공급소에 있던 모르핀을 빼돌려서 두통이 심했다던 아내에게 건넸다고 하는데, 아내는 두통이 있을 때마다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 없이 이 모르핀을

되었다고 합니다. 모르핀은 의료진의 관리가 필수인 강한 마약성 진통제죠. 그런데 이렇게 의사의 처방도 없이 정확한 정보도 없이 남용하는 경우가 북한엔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병원을 찾아가기보다 잘 알지 못하는 약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약에 대해 또 나의 아픔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는 것이 쉽지 않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힘써 하루를 이겨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약품이 권력이나 지위에 따라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제때 제곳에서 사용되고 치료받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AP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한 줄 한 줄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아와 주고 계세요. 이렇게 북한을 위한 기도, 복음 통일을 위한 우리의 보다 구체적인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용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빨리 통일돼서 북한에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라는 2523님의 한 줄에 아멘의 화답과 함께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네.

우리 처제 소개로 처음 녹화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0989님 새싹회원이 찾아와 주셨는데 와 처제분이 소개해 주셨는데 어떻게 바로 또 들으시고 주파수를 맞추시고 참여까지 함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함께 보내주세요. 0989님 저희는 출석 인사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북한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치료와 도움의 빛이 비추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257님 아멘 감사합니다. 북한의 정말 마음이 그리고 몸이 아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의 한 줄로 오늘 출석 인사 나눠주시면 계속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입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한 줄도 나눠주셨고요. 북한의 독재가 속히 무너지기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너무나 귀한 출석 인사 1113님도 보내주셨어요. 동탄에서도 북한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새벽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고 오후 1시에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7930님 새벽 예배에 제단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 거겠죠? 혹시 저희 새벽 방송에도 함께하고 계신 걸까요? 7930님께도 출석 인사 선물을 나눠드리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어라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과 또 여러분이 무어라며 듣고 계신지 그리고 기도의 한 줄까지 출석 인사로 OLP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리고요. 목요일에 OLP데이에서는 오늘도 한 뼘 차이 만나보면서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또 한 뼘 좁혀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제 함께했던 우리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곳에 지금 사회에 나온 지 정착한 지 2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드보라 집사님의 이야기 어제에 이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의 매 순서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출석 인사를 나누는 그 모든 순서마다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복음 통일에 대한 기대와 기도와 설렘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물정 1069번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어 찬송 함께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차이.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오늘의 한 편 차이 문제 정답까지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북한에서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하셨던 0427님의 이런 기도의 한 줄처럼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과 기도의 한 줄도 출석 인사로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한뼘 차이 또 이런 기도의 한 줄로 참여해주시는 오늘의 OFP데이 오프닝 여러분 들으셨죠? 모르핀을 제대로 된 처방 없이 오랫동안 사용해서 이런 저런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마약류를 치료나 피로 해소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약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정확한 교육이나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아플 때 한 북에서 오신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치과에 가서 내가 배가 아픈 걸 치료받기도 하고 뭐 어디 이렇게 상처가 나면 치료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료체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곳이어서 약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렇게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곳이 바로 북한이죠. 참 많은 문제가 있는 의료 환경 가운데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입니다. 북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마약의 일종이라고 불리는 빙두를 북한 주민들이 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빙두를 사용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통증이 있어서 빙두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이 이유 가운데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2번,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3번, 살을 빼기 위해서. 4번,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 빙두를 사용한 이유가 아니라요. 빙두를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언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빙두로 사용한 이유가 세 가지예요. 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 문제를 준비하면서 항상 한 편 차이를 준비하면서 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렇고요.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방법이라니요 하시면서 7424님도 보내주셨어요. 한 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또 한 뼘 한 뼘 더 높아지고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가는 이런 북한의 소식을 붙들면서 북한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빙두, 마약의 일종이라고 불리는 이 빙두를 사용하는 이유로 북에서 오신 분들에게 언급되지 않은 것. 1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2번,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3번,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죠. 4번,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우물정 1069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린 후에는 오늘 또 어제 이어서 만나보는 시간, 이곳에 정착한 지 2개월 차인 드보라 집사님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 오늘도 함경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이곳에 이제 오신 지가 어느덧 100일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집사님.
0: 네, 맞아요.
1: 감회가 참 새로우실 것 같은데 한국행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보통 다들 갖고 계신 어떤 그림들이 있으시거든요. 아, 가면은 내가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겠지? 라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시기 전에 갖고 계셨던 소망이 있으세요? 집사님?
0: 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선분이 없다나니까 이렇게 뭘 해도 그게 없어요. 그 자기 자격증도 못 가지고 아무것도 그게 없거든요.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네. 한국을 오기 전에 제가 신학 공부 하다가 왔어요.
1: 아, 중국에서요?
0: 신학 공부에 1년 하다가 대학 1학년까지 마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1: 신분증이 없는데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0: 네네. 우리 그 특별하게 우리 그 학교에서 문건 작성할 때 선문증 번호는 우리 아들 선문증 번호요. 그 제 이름은 그래서 다 이렇게 생일원일이라는 거 모르고 그 작성은 다 제가 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학교 졸업해도 제가 나가서 사역 못해요. 제가 그 선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역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것도 그 제가 아시는 두 목사님이 그럼 한국에 오라. 한국에 와서 마저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 지금 일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또 나와 온 거예요. 제가
1: 네
0: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 한국 가면 자유민주주의 나라 돼가지고 정말 이 신앙도 자유고
1: 네.
0: 그 찬양도 근데 우리 중국에 있을 땐 기독교를 비판해가지고 찬양도 기도도 이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그런 형편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그 마음이 한국 가면 아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 찬양 마음껏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네. 왔어요. 제가 한국으로. 네. 근데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어떨 때 막 그 하나님 막 어떨 때 막 하나님 막 배불리 할 때 막 큰 소리로 막 그 기도할 수가 있어서 너무 네. 좋았고 또 막 이렇게 마음껏 저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 예. 이제 저 마음은 지금 그 그거는 실현된 것 같아요. 네.
1: 저희가 오늘까지 거의 네다섯 번째 뵙는 거거든요. 가장 행복해 보이세요.
0: 네, 맞아요.
1: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국정원에서도 저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갈 수 있고 하나원에서도 정착 도움을 받으면서도 교회 갈 수 있는데 그때
0: 네.
1: 그 예배가 참 감회가 남다르셨겠어요.
0: 네, 그 이렇게 한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제가 인도 하늘을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국전에 그 한원에 왔을 때는 한원에 왔을 때 매주마다 예배 드려요. 제가 또 팀장이 돼가지고 또 교회 전체 그 한원 전체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1: 새벽 예배도 있다고
0: 네, 새벽기도 예 새벽기도도 매일 제가 또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한원

0: 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여기 나와서 공항에도 못해요. 근데 여기 나와서 정말 자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큰 소리를 해서 네. 너무 좋았어요. 네.
1: 그때 그런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셔서 네. 너무나 기쁨의 예배를 네. 들으시고 계신데 네. 그래도 여기에 정착하면서 북한과 중국과는 참 다른 곳이잖아요.
0: 다르지요. 엄청 그래서 다르지요.
1: 어려움도 상당하셨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오셔서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참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어떤 게 있으세요?
0: 다르다라고 느낀 것은 자유. 네, 자유예요. 자유예요.
1: 자유.
0: 자유.
1: 내가 이곳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이걸 할 수 있고.
0: 네, 자유.
1: 자유롭게 볼 수 있고, 갈 수 있고.
0: 모든 것이 다 예. 네.
1: 그러면 신분증을 받으셨을 때가 굉장히.
0: 네, 네. 너무 그때 전날에 처음에 이렇게 소문자 나와가지고. 그거. 네. 야, 네, 이거 때문에 이 한국까지 왔고, 정말 이거.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정말 그랬어요. 네.
1: 사회적인 분위기도 다르기도 하고 네.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이질감들도 있지만 생소함들, 낯선 환경들도 있지만 의식주가 저희가 먹고 자고 입고 보는 것들도 다 다르잖아요.
0: 네.
1: 근데 이곳에 오셔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드셨어요?
0: 아, 저는 국수를 좋아해가지고.
1: 아, 좋아하셔서?
0: 네네네. 그래서 국수를 잘 지금 먹은 것 같아요. 네, 국수만 잘 먹었어요.
1: 오셔서 가장 먼저 드신 음식이?
0: 국수예요.
1: 국수예요? 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가장 먼저 드셨어요?
0: 네네네.
1: 여기 국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잔치국수.
0: 네, 옥수수 칼국수. 제일 좋아하고. 가장 하루에 한 끼는 옥수수 국수를 먹고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거리에서 다니는 사람들의 인상이나 말투까지도 또 다른 낯섦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으셨어요?
0: 괜찮았어요. 너무 부드럽고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말씨가 너무 부드럽고
1: 네.
0: 야 나도 그거 따라 배워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 자꾸 들었고 우리 한국도 말씨가 너무 네. 투박스럽잖아요.
1: 아니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 너무 투박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국 분들이 그 말씀하는 것이 네. 너무 존경스러웠고 너무 예, 저한테는 아, 배울만한 점이다. 해야 되겠다.
1: 아니 지금 정작 2개월 차라고 하신 게 무색하실 만큼 2개월 차라고 하신 게 안 믿겨질 만큼
0: 네.
1: 사투리가 그래도 많이 없으신 편인 것 같은데요.
0: 아 그래요?
1: 네. 함경도 지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0: 아.
1: 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0: 네.
1: 네, 여기 오셔서 지금 서울에 배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집을.
0: 네, 네.
1: 여기 오시면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께 집을 하나씩 이렇게 내어드리고 있는데 서울이 참 경쟁률이 높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서울에 정착하게 되셨어요?
0: 제가 그 우리 그 기수에서 총무했어요. 그래가지고 총무는 좀 우선이 돼가지고 저를
1: 아, 그렇죠,
0: 저한테다가 다시 양보해 주셔가지고
1: 세상에.
0: 또 우리 기수 분들한테도 또 감사하고요. 네 많이 많이 도움도 받고 그랬어요.
1: 하나원에서부터 섬김을 몸소도 실천하시면서 또 이곳 방송국과 가까이 오셔서 저는 저대로 기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이렇게 또 뵐 수 있고 나눌 수 네. 있어서. 근데 또 집에 들어가면은 빈 공간만이 있잖아요.
0: 네.
1: 사실 집은 나라에서 대줘도 뭔가 가전제품이 다 차있는 게 아니고 살 수 있게끔 돈이 들어있는 카드를 주고
0: 네.
1: 그리고 매월 일정 금액을 주는데
0: 네.
1: 그런 경제생활이 어색하지는 않으셨어요?
0: 아니요. 저는 얼마만큼 더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하나님 주신 대로 제가 그래서 있는 대로 또 사용하면 되는 거지요.
1: 아,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하나하나 구입하시는데도 그리고 휴대폰까지
0: 네.
1: 구입을 하시는데도
0: 네.
1: 저희가 정작 도우미가 한 분씩 같이 있으시잖아요.
0: 아, 네.
1: 네, 같이 구입하러 가셨던 거예요?
0: 네, 네 맞아요.
1: 이곳에 오셔서 처음 흘렸던 눈물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0: 아주 감사한 거지요. 저는 눈물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어사껏 없는 또 저를 이렇게 또 한국까지 또 오셔가지고.

0: 또 보내줘가지고 정말 이 좋은 환경에서 또 살게 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도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했고요. 늘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1: 감사의 눈물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감사의 여정 가운데 정착하시는 하루하루 이제 곧 100일차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 정착기 그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렇게 중보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잠시 또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드보라 집사님께서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고향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한 정착 2개월 차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도 출석합니다. 정답은 4번인가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우리 새싹회원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도 4번, 1번, 3번 다양하게 나오네요. 오늘 앞서서 한 뼘 차이 정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한 뼘 차이. 북한 주민들이 이른바 마약의 일종인 빙두를 사용하는 이유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지요? 언급한 것이 아니라 언급하지 않은 것. 1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2번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3번 살을 빼기 위해서, 4번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문제죠.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벌어지는 남과 북 사이의 이런 간극을 우리가 기도로 채워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변화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정답 맞춰주세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정답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언급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문제였네요. 착각했습니다. 정답 4번인가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는데, 그러게요. 4번, 4번, 1번, 4번.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다른 청취자분의 정답 도전이 보이잖아요. 오늘은 그래도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제일 많네요. 정답은 4번, 키를 크게 하려고 입니다. 설마 설마 살을 빼기 위해서일까요? 설마요 하시면서 3번 도전해 주신 분도 많으시고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문제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번 극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빙두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당연히 생각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마약성 진통제 일종인 이 빙두를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에 대해 잘 몰라서 장마당에서 사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이 빙두를 샀던 경우도 있다고 해요. 물론 이 빙두를 살 만큼, 그리고 뭐 공부나 다이어트나 이런 걸 신경 쓸 만큼의 북한 주민분이었다면 그래도 평양

성향을 중심으로 아니면 그 재정적인 상황이 조금은 다른 분들의 증언이었겠죠. 그래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제주에서 3번 찍어서 보내봅니다. 우리 4162님 찍어주셔서 도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다시 찍어주세요. 3번의 오답이 계속 제일 많아요. 3198님 그리고 4857님 살까기라고 해주셨는데 북한에선 다이어트를 살까기라고 부르죠. 와, 살까기까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오늘 또 새로운 거 하나 아셨네요. 새싹회원이신 7207님은 4번이요 라고 네 글자 너무 잘 보내주셨어요. 정답입니다. 오늘도 출석합니다. 지금은 비록 닫혀있고 어두워 보이는 북한 땅이지만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소망의 봄날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거짓과 절망에 매여있는 주민들이 참된 진리와 사랑을 깨닫고 그 땅의 자유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함께 바라봅니다. 우리가 전하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북녘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깨울 수 있는 소리가 되기를 하시면서 4614님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문자 하나하나 나눌 때마다 출석 인사 나누고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실 때마다 같이 아멘이라고 외쳐주셨죠. 북한을 위해서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0246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대해서 복음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드림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 두드림의 문을 활짝 열고요. 우리 한민족으로 불러주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도전합니다. 이 도전과 함께 오늘 OA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방송 마치고 선물 받아보실 분들 개별 연락 드릴게요. 지금까지 오해피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냉담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지요. 목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집사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관해서 남편에게 말하는 것을 줄이고 남편에 관해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을 더 늘리십시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 목사님 말씀처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권면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그들에 관해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거라는 말씀처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이제 사울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굴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뒤따라가다가 거리가 생겼을 때 뒤에서 내주 왕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사울이 뒤돌아보았을 때 다윗은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한 뒤 왜 사람들의 거짓말을 듣고 행하는지 물으면서 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고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음에도 사울이 측근의 말만 듣고 자신을 반역자로 여기며 쫓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9절입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집요하게 쫓는 데는 사울의 내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거짓

잘못된 말로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들의 운명이 바뀌고 모든 지위가 박탈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들은 제거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사울 곁에는 다윗에 대해서 끝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며 그를 잡아 죽이려고 충동질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2장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했다가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와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지파 사람들로 구성된 신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들이 이새 아들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의 말에는 추측, 거짓과 함께 선동과 협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의 거짓 선동과 협박으로 사울의 신하 중 에돔 사람 도엑은 다윗이 도망할 때 아히멜렉을 만났다는 사실도 보고합니다. 거짓을 보태서 말입니다. 그래서 노베 제사장들이 모두 죽임당하는 끔찍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혜롭게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북한의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0: 고난 가운데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해 주셨던 그 동행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1: 저는 북한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중 중국으로 달북했습니다. 하지만 인신매매를 당했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의사도 포기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가기 위해 몽골 국경을 넘으려 했지만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 북송길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공안에 붙잡힌 저는 두만강을 건너 다시 북한으로 보내졌습니다. 북송된다는 것은 저에게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생명도 제 딸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는 먹을 수도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동안 제 마음에는 이상하리 만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종이도 펜도 없던 저는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혈서를 썼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남은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혈서를 쓰며 저는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도문 보위부로 넘겨졌고 다시 북한 보위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혹독한 조사와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죽음만 기다리던 감옥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곳이 되었고 저는 함께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뿐인 줄 알았던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을 저의 사명의 자리로 바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0: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선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분단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

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골프공을 보면 올록볼록한 홈이 파여 있죠. 이를 딤플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이 홈을 만들었을 때는요, 반대가 정말 많았다고 해요. 매끄러운 공이 더 잘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딤플이 공기의 저항을 줄여서 공을 훨씬 더 멀리 날아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작은 골프공에 350개에서 500개의 홈이 있다고 해요. 어쩌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상처와 어려움도 이 골프공의 딤플 같은 게 아닐까요? 당장은 굴곡진 아픔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게 만드는 진짜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에 굴곡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주저앉히기 위함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따뜻한 위로로 또 다른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로 빚어가십니다. 자,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첫 찬양 함께 하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공인현이 부릅니다.

여러분, 그 골프공 표면에 파인 오목한 홈이 그 작은 골프공 하나당 350개에서 500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야, 참 매끄럽고 깨끗한 골프공보다 온통 상처처럼 파인 그 골프공이 두 배나 더 멀리 날아간다는 사실 참 신기하죠? 어쩌면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움푹 파인 상처와 굴곡들도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때 그 홈 때문에 공이 더 힘차게 나아가는 것처럼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친 바람과 고단한 골짜기가 결국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성숙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큼은요, 내 삶의 굴곡들을 미워하기보다 내 상처들을 그저 아파서 주저앉아 있기보단 더 멋지게 날아오를 통로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셋이 드라이브 출석 다

단어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땡땡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땡땡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출석해 주시면 되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지역 광주 선택하신 다음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무료로 마음껏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분 중에 딱 한 분 선정해서 아니 세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샵 0153번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시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땡땡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5226번님께서요. 피디님 오프닝 들으면서 골프공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골프공에 왜 그렇게 홈이 많나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 홈처럼 우리 삶에 비록 굴곡이 있고 좀 홈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게 하는 통로라고 생각하며 우리를 땡땡 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라고 출석 체크해주셨고요. 2286번님, 5226번님은 욥기 23장 10절 말씀 액자를 집에 놔두고 계시나 봐요. 인증사진 보내주셨고요. 자, 6504번님 노래소리에 잠이 확 깨셨다고. 자, 9320번님 땡땡입니다. 여긴 광주인데요. 날씨가 좋고 극동방송은 더 좋습니다. 9003번님 땡땡하기 전에 저는 장실로 갑니다. 장실이라고 하면 화장실인가요? 뭐 그것도 필요하죠. 하마터면 추석 단어를 말할 뻔했습니다. 네, 2738번님 그래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 붙잡으며 또 찬양 들으며 땡땡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의 추석 단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른하고 졸린 오후 시간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지금 혹시 조금 버겁더라도 지치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를 땡땡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마마스 브런치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런 찬양인데요. 귀한 찬양 함께 힘차게 부른 후에 인문학을 하나님께 귀한 메시지 나눕니다.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정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이어령 교수님의 바이칼 호에 비친 내 얼굴 중 쓴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며 쓴맛이 깊은 맛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쓴 걸 참 좋아합니다.

0: 하는 민족 중 하나입니다. 모든 요리의 기본이 되는 마늘은 물론이고 쓴바귀, 칡, 갓김치, 쑥갓, 냉이, 고들빼기, 도라지, 더덕 먹는 것으로 보자면 한국인이 가장 문화화된 민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맛은 인생을 웃게 하고 쓴맛은 인생을 깊게 합니다. 음식을 잘하는 분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쓴맛을 모르면 어른의 미각이 아니다. 아이는 단 것만 좋아합니다.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러나 어른이 되면 봄이면 쓴바귀를 무치고 여름이면 쓴 도라지를 무치고 가을이면 더덕을 굽습니다. 입은 쓰지만 몸이 깨어납니다. 미각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결국 인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설탕만 먹은 혀는 나중엔 단맛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쓴맛을 아는 혀가 단맛이 무엇인지 압니다. 커피를 처음 마시는 사람은 그 쓴맛에 얼굴을 찌푸립니다. 그래서 설탕을 넣고 시럽을 넣고 크림을 더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오래 마신 사람일수록 점점 단 것을 뺍니다. 마침내 블랙커피의 쓴맛 속에서 코끝을 스치는 꽃향기, 혀끝에 머무는 견과의 풍미, 목을 살며시 넘어가는 카카오의 깊이를 발견합니다. 음식 맛을 좋게 하는 비결은 간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도 짠맛과 단맛, 매운맛과 쓴맛, 신맛의 균형을 잃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지 못합니다. 인생도 그러합니다. 사람은 고난의 쓴맛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향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쓴맛을 모르는 글과 노래는 매끈하지만 가볍습니다. 단맛만 아는 인생은 화사하지만 얕고 쓴맛을 아는 인생은 깊고 단단합니다. 깊은 사람은 모두 어디엔가 쓴맛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에도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신맛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복음은 달고 오묘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쓴맛도 가감없이 알려줍니다. 날마다 자아가 죽고 자기 부인이라는 쓴맛을 통과하며 성화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무명천은 수없이 바늘에 찔린 뒤에야 비로소 꽃을 품은 자수가 됩니다. 한여름의 소금밭은 뜨거운 태양을 견딘 뒤에야 밥상을 살리는 흰 결정이 됩니다. 흙덩이는 가마 속 수천도의 불길을 지나야 비로소 아름다운 도자기로 태어납니다. 상처 없이 무늬가 생기지 않고 뜨거움 없이 결정이 맺히지 않으며 불길 없이 빛나는 그릇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쓴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 갈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1: 자, 인문학을 하나님께 함께 나눴는데요. 방금 들으신 내용 다시 듣거나 또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인문학이라고 세 글자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맛뿐만 아니라 쓴맛이 필요하듯 우리 인생의 참 쓴맛,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또 우리를 땡땡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5157번님이 피디님, 저는 하나님께서요. 사춘기 아이들을 통해서 땡땡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사춘기 자녀들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생 가는 아들이 있는데 참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고 안 보면 그립고 보면 이제 그만 잤으면 좋겠고 참 희한합니다. 예. 그렇게 자녀를 통해서 또 여러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땡땡 하시는 하나님. 우리 5157번님 응원하고요. 응원의 선물 좀 보내드릴까 합니다. 오늘 출석 단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

나를 땡땡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빈칸에 들어갈 단어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이 찬양 후에 출석 단어와 함께 추가적으로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합니다. 향기로운 나무가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자, 286번님께서 셋이 드라이브 언제부터 했나요? 라고 하셨는데 지난주부터 이 시간 함께 드라이브하고 있고요. 오늘 출석 단어는 단련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함께 해주신 분 중에 문자 뒷번호 1023번 성도님 그리고 0102번님께 커피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행복한 오후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요. 문예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옛 창조의 한계를 따라 살지 않고 새 창조의 존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생명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닫힌 에덴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미 시작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며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눈물과 사랑,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나의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0: 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준노회에서는 동광준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두암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지역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씨교회는 정영숙 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씨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입니다.
2: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의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0: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다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되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예레미야

나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샀소. 그리고 그 값으로 은 17세겔을 달아주었소. 나는 땅 문서에 내 이름을 써넣고 그 문서에 도장을 찍어 증인들을 세운 뒤에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소. 나는 법률과 관습에 따라 도장 찍은 거래 문서와 도장 찍지 않은 거래 문서를 모두 받아두었소. 그리고 그 거래 문서를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마세아의 손자요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었소. 그 증인들도 그 거래 문서에 자기 이름을 썼소. 경호대 뜰에는 다른 유다 사람들도 많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도 내가 거래 문서를 바룩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았소. 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룩에게 지시했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문서들 곧 도장을 찍은 거래 문서와 도장을 찍지 않은 거래 문서를 가져다가 항아리에 넣어두고 오랫동안 보관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밭을 살 것이다. 나는 거래 문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주고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했소. 아,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주께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베푸시지만 부모의 죄에 대해서는 그 자손에게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시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인간이 행하는 길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각 사람의 살아가는

인도해내시고 적들을 무서워 떨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땅은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와서 이곳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마침내 적군이 이 성을 점령하러 와서 성벽 꼭대기에 이르는 흙기를 쌓고 있습니다. 이 성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입니다. 주께서도 지금 보고 계시듯이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곧 이 성을 점령할 텐데도 저에게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나는 여호와이며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곧 이 예루살렘 성을 바빌로니아 군대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 군대가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이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있다. 그들은 곧 이 성에 들어와 불을 질러 성을 태워버릴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은 그들의 집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다른 우상들에게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바쳐서 나를 분노케 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집들도 태워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백성은 젊었을 때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짓만 일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겨서 나를 분노케 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루살렘 성은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으므로 내가 이 성을 내 앞에서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백성이 저지른 악한 짓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그 백성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신하들이 나를 분노케 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과 예언자들,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분노케 했다. 그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도리어 내게서 등을 돌렸다. 내가 쉬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려 했으나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 안에 역겨운 우상들을 놓아두어 그곳을 더럽혔다. 그 백성은 자기 자식들을 몰렉에게 태워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세워놓았다. 나는 이렇게 유다를 죄에 빠뜨리는 역겨운 일을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성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하여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무나 분하고 노여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러나 보아라, 이제는 내가 쫓아낸 모든 땅에서 그들을 불러모아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그들은 평화와 안정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참 마음으로 나만을 경외하여 자기들 뿐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만들겠다.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절대로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언제나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겠다. 그들에게 나를 존경하는 마음을 주어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하며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고 잘 자라나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는 재앙을 내린 만큼 내가 약속한 모든 좋은 일들을 이루겠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땅은 사람도 없고 짐승도 살지 않는 황무지이다. 이 땅은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넘어가 버렸다라고 한다. 그러나 장차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시 밭을 사들일 것이다. 돈을 주고 밭을 사며 문서에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증인들도 세울 것이다. 베냐민 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 지역과 유다의 여러 마을과 산지 마을들과 서쪽 구릉 지대의 마을들과 유다 남쪽 네게브 마을들에서도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옛날처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방송 채널에서.

0: 한국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에바 브로디도에 관한 소식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에바 브로디도에 관한 소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바 브로디도는 여기에서 선교사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만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파견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자라고 그렇게 나오죠. 빌립보 교회에 너희 사자가 왔고 나를 돕는 자가 되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혼자 선교하면서 결국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 그를 돕고 힘을 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파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날 때까지 또는 그 이후에도 사역자로 동역하지 못하고 급히 다시 빌립보로 돌아오게 되는 선교사형으로는 귀임하게 됐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지 말고 빌립보로 돌아가라고 귀임을 시켰어요. 선교사의 귀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에바브로디도는 그 빌립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비난하지 말고 어쩌다가 저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 또 가서 제대로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고 그런데 돕지도 못하고 서둘러 귀국하고 말하는가 하면서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파견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견한 사람을 너희가 영접하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기껏 보냈더니 혼자 죽을 병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병 걸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 안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은 거 아닌가? 또 반면에 그런 의심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병에 걸려서 일단 살아나긴 했어요. 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사역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멸시하지 말고 저 에바브로디도는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할 때는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여겼었는데 그 선교사역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고 어떤 면으로는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그를 주의 종으로 다시 목사님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존귀 여기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 편지를 쓴 것이 성공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러므로써 사도 바울의 근심과 이 빌립보 교인들의 빌립보 교인들도 지금 파가 나눠져 있어요. 사도 바울조차 비난함으로써 여기에서 분파들이 생겼는데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것이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나중에 감독이 되고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선교사 문제에서 이제 에바브로디도의 소식을 하는데 목사나 주의종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종들이 개척을 여러 번 하는데 개척을 여러 번 왜 하겠어요? 대부분은 실패해서 개척을 여러 번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개척에서 그야말로 100명, 200명씩 1000명이 모이고 그러는데 거기 놔두고 또 딴 데 가서 개척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가끔 있죠. 그렇게 해서 모든 교회가 잘 되는데 나는 개척의 은사가 있으니까 300명쯤 돼서 이 교회가 안정될 만하면 후임자에게, 후임자는 정말로 이건 뭐 그 놀라운 그런 복을 받는 것이, 그걸 딱 맡기고 자기는 또 딴 데에 가서 또 개척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아내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 정말로 남편보다 더 큰 개척의 은사가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 만나면 참 실례지만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한테는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을 상당히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받으면 하늘의 상급은 또한 말할 수 없이 크겠죠. 오늘 우리가 개척하고 실패하고 또 다시 하고 여러 번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기도 많이 안 하고 성경 많이 안 읽어서 실패한 것은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온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도 병에 걸리고 힘들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우리가 귀여기고 존귀여기고 그분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에바브로드도의 귀임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 그래서 선교사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갔다가 다시 빌립보 교회로, 시간은 얼마 걸렸는지 몰라요. 6개월이 걸렸는지 1년이 걸렸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날 잘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빌립보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영접하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그냥 드린 말씀입니다. 일부러라도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고 했는데 좋게 써줘야죠. 그죠? 이 편지에다가 지금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사도바울이 써서 에바브로의 손에 보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좋게 써줘야죠. 그러나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편지인데 자기 인간적인 감정으로 무조건 좋게 써주겠습니다. 정말로 에바브로디도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도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이 너무 여리고 약해서 선교사로는 부적합함으로 고향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것은 잘한다는,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부족합니다. 선교지에서 일하는 사람은 고향을 좀 싫어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고향이 좀 싫으면 아, 내가 선교사 사명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고향 음식이 즐거우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음식이 맛이 없다. 그런데 나는 나의 고향을 떠나면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고 그 사람을 선교제 가면 가서 죽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은 가서 순교의 은사가 있으면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거 왜 죽느냐? 저 사람이 이 낯선 곳에서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면서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왜 죽었느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생각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예수 믿으라고 전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 얘기하다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너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얘기하는데, 내가 에바브로디도가 나에게 불필요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여기가 다 명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수고하고는 원래 헬라어로는 동역자라는 명사를 우리 그 수고하는 동사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은 이렇게 좀 원어하고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나의 형제라는 것은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하고 가까이 했다는 것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인데, 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내 형제, 사랑하는 형제여, 내 자매여,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 그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 믿는 것이 확실하면 우리가 당연히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감정의 그런 그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 말이 쉽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나의 형제라고 얘기함으로써 그런 친밀함과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고, 함께 수고한 자는 나의 동역자라는 거죠. 이 동역자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13번 나와요. 지금 이 번역은 동역자로 안 돼 있는데, 함께 수고한, 그것이 동역자라는 명사로 돼 있는데 13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12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2번을 사용할 때 자기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개척교회에서 일한 사람을 동역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역자는,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동역자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표현한 신약의 단어는 그 낯선 곳에서, 복음의 불모지에서, 어려운 곳이죠, 거기에서 일한 사람을 동역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야말로 맨땅을 파고 그럴 때 함께 일한 충성된 사람이고 정말로 가까운 사람, 같이 고생한 사람이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굉장히 높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그와 함께 일하고,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개척교회에 있을 때도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은 동역자다.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함께 군사된 자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군인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영화 그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영화냐? 전우회가 아주 투철한 그런 군 영화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가 목말라 정말 죽을 지경인데도 자기가 물 마시는 척만 하고 물 안 마시고 옆 동료에게 주는 거예요. 옆 동료도 물을 마시는 척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물통에, 수통에 물이 조금밖에 없는데 다 마시고, 원래 주인에게 따왔을 때 보니까 물이 그대로 있어. 그게 전우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전쟁터에 나와서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전우회가 사라지고 서로 총뿌리를 겨루고 싸우는 일이 있으니까, 이게 교회가, 이게 그 지금 나라 걱정도 좀 해야죠. 해야 되지만 교회의 십자군 전우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 전방에서 총탄을 지급하지 않는 일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또 지금 또 어떤 엊그제 신문에는 지금 전방 그 최전선의 사령관들이, 거기 군단 사령관인가? 그 군단장들이 한 번도 예하 부대, 그 앞, 아래 부대에 있는 사단장, 전방 사단장을 경험한 일이 없는 사람이 지금 군단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전방의 그런 사단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군단장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작전이라든지 정보 그런 계통에 있던 사람을 지금 다 거기에서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만일 전시에 다가오면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그런, 전방 사단의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군단장으로 신문에 나왔어. 그러면 전우회가 정말로 있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든다는 얘기를 이제 신문에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남의 얘기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얘기입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군사된 자인데 마귀에게 총뿌리를 겨눠야 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총뿌리를 거두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이건 누구 좋으라고 얘기해요?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마귀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성도 여러분은 절대 겸손해야 돼요. 빌립보서의 그 주제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오늘 교회가 절대로 싸우면 완전히 그 안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생각이 좀 바보 같을지라도 싸우지 않으면 40점은 받아요. 싸우면 0점입니다. 그럼 교회가 분열돼. 그런데 나는 90점짜리고 저 사람은 낙제 40점짜리인데 나 저 40점짜리 도저히 내는 견딜 수 없다 해서 물고 찍고 싸우면 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40점짜리라도 도와주고 그 사람 걸 받아주면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받아주므로 집에 가서 자고 나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신 90점짜리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어쨌든 화해가 중요하고 화목이 중요하고 살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군사된 자가 수통에 있는 물을 그냥 자기 혼자 다 마셔버리고 서로 총뿌리를 거리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죠. 이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의 그 현장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단합한 힘을 가지고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군인이라는 군인. 우리 그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 칭찬하고 여기 서로 목숨을 하고 전후회로 나를 버리고 가라 그러면서도 이건 정말 심판조 영화입니다만 그래도 못 버리고 간다고 어깨에 메고 질질 끌고 가다가 그냥 둘이 죽고 그래도 그게 전후회라니 붙잡고 나 버리지 마라 뒤손 놓으라고 뿌리치고 혼자 뛰어가고 그게 무슨 군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군인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군인은 안 됩니다. 함께 군인된 자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그 측면으로 보면 너희 사자고 너희가 보낸 하나님의 일꾼 사자는 이제 그 부름을 받아 보낸 사람이죠. 너희가 보낸 사자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자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영치금을 가지고 온 셈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옷과 물질, 뭐 돈 그런 것들을 선교 후원금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대 세계의 감옥이나 그런 것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나라 유배 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서 18년 동안 그와 같이 유배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돈이 있는 집안은 그 유배 가면 거기에서 쌀을 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서 유배 간 지역에서 거의 굶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뭐 옷 주고 먹여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유배지에서 그와 같이 자기가 생계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끊임없이 자기의 본가나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서 그 먹을 것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오늘날 교도소에서는 그래도 다 어쨌든 뭐 부족 본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부족하겠습니다만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돈을 해가지고 그 사람 옷 주고 먹을 것 주고 뭐 그 모든 거 다 해줍니까? 그래서 나를 돕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사자요 돕는 자로 옆에 일종의 동역자입니다만 조수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먼 지역에서 파견했으니까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어요.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언제 병에 걸렸는지는 사도 바울이 안 썼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 돌아간 후에 사역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는 길에 병이 걸렸는지 그럼 이제 선교지로 오면서 연약해져서 비행기 막 10시간 타고 배 한 달간 타고 가면서 병든 것이죠. 아니면 선교지에 와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돌보다가 도저히 음식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병들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죽을 병이 걸렸는데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의 바울 아닙니까? 능력의 사자 아닙니까?
그래, 자기가 안수해서

고쳤다든지 아니면 뭐 디모데에게는 자주 난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는 것처럼 일종의 약을 이렇게 제공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했는지 일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주의종이 아프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성경대로. 왜냐하면 사역하는데 덕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썼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병이 걸렸고 어떻게 안수받았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뭐 한지 그런 일체 없어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다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병들어 죽겠으나 하나님의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주의종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종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주의종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보낼 때도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가 우리 교회에서 파견한 선교사인데 어찌 그리 쉽게 돌아와 귀임해서 다시 우리 앞에 섰느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병들어 죽게 된 것도 하나님이 살리셨고 다시금 빌립보 교회에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는 것인즉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느 면으로는 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신 바 되었다는 것을 믿고 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의 종이나 심지어 참새 한 마리까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올바르게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이 심약한 것 같아요. 26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기가 이 선교사로 와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져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아 우리가 그 같이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의 감옥 옆에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이를 어찌 알고 그렇게 근심했는데 그 근심했다는 소식을 들은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몸져 누웠다는 윤동주의 서시에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정말 훌륭한 정말 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든 것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래가지고는 못 삽니다 세상. 그래가지고 나는 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데 이것을 이 시기를 특히 이 일본 사람들이 마음이 여린 사람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무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해가지고 나도 이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 죽어가는 거 빨리 죽게 놔둬야지.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생각하는 거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왜 성경적인 시 죽어가는 것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루라도 더 살게 한다. 아니 하루 더 살면 병원비가 100만 원인데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가 아픈 것을 듣고 그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정말 괴로워하는데 아 우리가 너무 편히 살고 있지 않은가 하고 고국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근심한 것을 보고 아 나 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혹시 몸져 누웠을지라도 빌립보 성도님들은 편하게 잠 주무시고 걱정하지 말고 식사 잘 하시라. 그 마음이 그렇게 여리고 부드럽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든 것은 뭐예요? 그의 선함과 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시 영접하고 기쁨으로 맞아들일 에바브로디도는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0: 훌륭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급히 너에게 보내는데 너희는 그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선교에 실패한 사람 또는 선교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죽을 병에 걸려서 사도 바울이 근심이나 끼치고 돌아온 사람 그런 식으로 여기지 말고 그의 부드러운 마음과 너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라. 이러면 이제 빌립보서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식을 쓴 이유를 우리가 보다 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너희가 지금 근심하고 있으니까 내가 속히 보낸다, 속히. 에바브로디도가 난 안 간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근심이 내가 더하다는. 언제 사도 바울은 일종의 연약하면서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연약하면서도 강인한 사람이에요. 뭔가 몸이 비실비실한데도 강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도 힘든데 에바브로디도까지 또 옆에서 비실비실하고 겹쳐 있으니까 아 그냥 빌립보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근심 후에 내 근심을 더하지 말라. 물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잔인한 마음을 갖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어쨌든 너도 여기에서는 선교지에 안 맞는다는 거. 음식도 안 맞고 잠도 안 맞고 기후도 안 맞고 그러니까 빌립보에 돌아가서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목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그 사도 바울이 보내기까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충성했다. 목숨을 걸고. 그래서 30절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 사이에 에바브로디도의 충성됨을 사도 바울이 충분히 본 것이죠.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나를 섬긴 너희 일에 부족한 것은 너희가 아무리 나를 위하여 헌금도 보내주고 선교헌금 보내주고 뭐 입을 옷과 뭐 먹을 것을 보내줬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부족한 만큼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직접 보내줬어. 그래서 직접 돌보고 가는. 우리가 아무리 효자 효녀일지라도 멀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온갖 것을 다 드려도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렇게 아 인생에 그렇게 떨어져 사는 것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감옥과 빌립보에 떨어져 있지만 그 부족한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채워줬다는 거예요. 채워줬고 그 채워주는 것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채워줬은 즉 정말 에바브로디도는 존귀한 사람이고 믿을만한 사람이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인 즉 너희 목회자로서 너희 하나님의 길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은 즉 기쁘게 그를 영접하여 잘 지내라. 그것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따뜻한 마음과 또 끝까지 충성하는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헤아려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또 오늘의 핵심적으로 제가 그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함께 군사된 자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우리는 서로 총뿌리를 거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딴 데 있어요. 우리는 수통의 물을 마시지 않고 동료에게 계속 돌려가면서 주는 따뜻하고 사랑 충만한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십자가 군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 512국에 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 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재물, 재물이잖아요. 양재물을. 응? 그럼 스스로 그걸 씻어내도 네가 많은 비누로 씻어 쓸지라도 네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아무리 통한 걸 해달라도 씻어내도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장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어요. 로마서 7장의 17절에 이하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를? 죄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고하는 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악을.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명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예수가 아니고는 나는 여기서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뱃속에 꽈리를 들고 있는 이 지성의 인간의 본능이 사로잡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말씀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에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은 있지만은 인간의 이 본능이 탈을 쓴 육신에 탈을 쓴 우리 자신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주었을 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할 때 죄는 없으시다. 그리고 또한 죄 없으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비워두고 낳고 천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0: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믿음을 가진 자요. 사랑하는 신학자들, 우리 노예 여러분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요. 난 스승을 잡았어.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은 돈도 많다, 능력 있다, 얻기도 하고 잊기도 하신 하나님. 너는 신학교 하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 너는 기도의 영주기가 잡혀서 목회면 진짜 잘할 거다, 목회를 하는 거요. 근데 속으로 난 찬송도 못 부르는데 음치인데 세 번을 간 거야. 한 번 가서 대자 맞고 일주일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한 번 가서 또 하고 대자 맞고 또 세 번 자가니까 진짜 하고 싶으냐? 진짜 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합격하려면은 너 합격은 총회도 만들 거고 돈도 필요할 텐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돈도 많고 능력 있는 하나님, 얻게도 하고 잊게도 하는 하나님, 천년이 하라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그 사람한테 무릎을 꿇어라. 총회한테 한번 헌금해 본 적도 없고 교직원들한테 한번 내가 헌금해 본 적도 없어. 영적인 지도자 김영철 목사님 말씀 속에서 순종한 결과가 16년이라는 이 고통 어려움 속에서 참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노량진에서 방배동까지 토끈 하나가 없어서 걸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는 싫은데. 기독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학이라는 것 같고 정체성 갖고 하고 싶은데 왜 이게 바뀌어졌을까? 그걸 놓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순간에 사기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체풀을 해서 예수 전도를 하면 좋지 않느냐, 이게 싹시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식을 바꾸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1학점, 체풀 1학점, 16학점이 필수로 한 거예요. 필수로 예수 전도시를 뿌리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본문으로 용서는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일곱 번째 인간관계 말씀인데 용서는 이런 것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서부터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자, 오늘 이 베드로의 질문에는 세 가지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피해자라는 함정입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이 말 자체가

제 속에 내가 피해자라는 그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상처받았다? 정말 힘들다? 오해를 받았다? 억울하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내가 가해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몇 사람이나 찾아봤어요. 상처받았어요. 억울해요. 분해요. 그럴 수 있나요? 교회가,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세상에 내가 그런 행동을 했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것처럼 오늘 베드로의 질문 속에 나는 피해자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 용서의 주도권을 내가 주고 쥐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해요. 여러분, 용서가 내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권한, 그 능력이 나한테 있나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질문 속에 용서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몇 번 할까요? 예수님과 타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 함정이 뭐냐면 용서를 7번까지 할까요? 라는 이 질문 속에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7번까지 할까요? 이 말 속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를 통해서 3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배웠는데 베드로는 여기에 네 번을 더해서 7번이라고 말했는데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한 거죠.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라. 정말 베드로는 크게 맘먹었잖아요. 세 번도 힘든데 세 번에다가 네 번을 더해서 7번 할까요?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그 말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을 용서하든 세 번을 용서하든 7번을 용서하든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면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49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490번까지 용서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한 번이라도 용서해 본 적 있어요? 세 번도 말고, 7번도 말고, 490번도 말고 한 번 진심으로 진정으로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진심으로 한 번이라도 용서를 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 두 번째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지 못한 것도 힘들지만 내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그래서 그 괴로움과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동일한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는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참된 용서를 통해서 자유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용서는 선물이다. 용서는 선물입니다. 용서는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자,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값이었으니까 1만 달란트는 약 16만 년에 해당하는 돈이고, 하루 품삯을 지금 뭐 10만 원보다 훨씬 많지만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1만 달란트는 6조야, 6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런 빚을 졌는지는 모르지만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6조 원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빚,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이 사람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 하다가 6조 원의 빚을 지었을까, 졌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죄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하다가 그 많은 죄를 진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수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았을까요? 우리의 셀 수 없는 죄를 욥기 20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악을 즐겨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악을,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죄 싫어요. 죄야 물러가라.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를 너무 좋아해서 죄를 막 불러들이잖아. 이렇게 죄를 초청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혀 밑에 감추어. 죄를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입천장에 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은 바로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허덕이는 빚쟁이와 똑같이 죄에 허덕여 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갚아라! 갚아라! 그러자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엎드려서 절하며 말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이자만이 아니라 다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주인은, 이 종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 앞에서 다 갚겠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만 벗어나 피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얄팍한 꾀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 있나요? 열심히 갚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은혜로 벌어 감사로 드리고 기쁨으로 갚자. 우리가 은혜로 벌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야 돼요. 빚진 게 있으면, 갚아야 할 게 있으면 기쁨으로 갚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줘서 있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은 만 원짜리 한 장 빨리 갚으세요. 그런데 당장 갚을 수 없는 것을 현재 상황만 모면하려고 곧 갚겠다고, 다음 달에 갚겠다고, 10일 후에 갚겠다고 그러지 말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분명하게 말해서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오늘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갚을 수도 없는데 다 갚겠다고 현재의 시간만 벌어보려는 얄팍한 인간의 꾀를 보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돈을 빌렸다면 빌려준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아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갚으세요. 즐거움으로 갚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주인은 알아요. 이 사람의 말이 현실 도피라는 것. 잠시 이 자리만 벗어나기 위한 것인 줄을 알면서도 주인은 종의 빚을 완전하게 탕감을 해줘요. 그 탕감의 이유가 뭘까요? 누가 보증 섰을까요? 이 사람의 말에 신뢰할 만해서 그렇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딱 하나죠.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주인은 종을 어떻게 본 거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 이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가 그 유명한 스플랑크 니조마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탕감받을 그 하인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눈물을 흘리는 게 진정성이 있어서도 아니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가 깨끗이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회개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는 내가 지은 죄 한 가닥도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선물인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인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 선물인 거예요. 두 번째, 용서는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알 때 가능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 용서의 깊이, 용서의 높이를 진정 깨닫고 알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삼수를 했어요. 세 번을 봤어요. 제가 세 번째 시험 보는 날, 그때는 우리는 전기하고 후기밖에 없었어요. 전기에 딱 한 군데, 후기에 딱 한 군데. 전기 떨어지고 제가 광주의 어느 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는데 제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원하는 과에 제발 사람들이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과가 미달이 되면 너무너무 은혜예요. 좀 미달 좀 시켜주세요.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 한 2.5대 1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해서 대학을 다닐 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그 다음 입학 사정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대학장 가운데 우리 과가 제일 경쟁률이 세게 해주세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들어갈 때는 미달이면 할렐루야야. 근데 내가 들어가고 나면 그분이 넓어서는 안 돼. 좁아야 돼. 좁아야 돼. 그래서 내가 우리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교수님, 이번 우리 올해 제가 1학년 때,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그 입학생 중에 전체 수석이 어느 과에서 나왔습니까? 왜 물어봤겠어요? 우리 과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비유가 또 그런 거죠. 용서받은 1만 달란트,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천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6조를 탕감받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천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갚아라. 그러니까 똑같이 좀 전에 자기가 말한 것 같이 살려주세요.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 말은 진심입니다. 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 이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왜? 갚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천만 원은 큰 돈이지만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갚겠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30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자기가 6조 원의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만 원 빚진 사람을 탕감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는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요? 딱 한 가지. 내가 받은, 탕감받은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물론 용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용서라, 용서와 사랑의 단어는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힘든 것은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6조 원은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천만 원은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내가 지은 죄를, 짐승을 잡아서,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와

이런 희생의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를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죄가 탕감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보내셨어요? 우리의 노력과 선행과 착함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기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똑같이 용서와 사랑을 누리며 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천만 원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6조 원이 이해가 돼요? 안 된다고 하셔. 천만 원은 이해가 되는데 6조 원은 어떻게 만져나 보셨어? 눈으로 보기나 보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이 용서함 받고 의롭다 옳게 된 이 진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전도하는 문장이 하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나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 이퀄 사람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진정으로 힘을 다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선물입니다. 용서는 내가 받은 용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용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것이다. 아멘. 용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것이다. 만달란트 6조 원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천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동료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6조를 탕감해 줬잖아. 내가 너에게 만달란트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찌 너한테 빚진 자, 그 천만 원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고 감옥에 넣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 주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갚아라. 다 갚아라. 다 탕감해 줬는데 다 같이 갚아라. 그리고 그 사람을 옥조를 시켜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도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은 너희들이, 탕감받은 너희들이 마음으로부터 너희들로부터 빚진 자, 너희가 용서해야 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탕감의 은혜가 취소됐어요. 탕감의 은혜가 취소됐어요. 내가 받은 6조 원의 탕감의 깊이와 높이를 알지 못하고 1천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은 6조 원의 탕감의 은혜가 무효가 되는, 6조 원의 탕감의 은혜가 무효가 되는 무서운 결론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구원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받은 탕감의 은혜도 취소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무서운 진리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세상에 내가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취소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이 엄청난 이 꿈에서는

0: 일어날 꿈 같은 일이, 꿈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꿈같이 그런 것들이 취소가 되는. 세상에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깨고 나서 보니까 꿈이야. 꿈 같은 일이 오히려 그냥 취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게 되는,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비유의 핵심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마음으로부터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탕감의 은혜가 취소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내가 받은 용서함의 은혜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은 성경에 많습니다. 자, 하나 보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헌금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원수지간으로 있으면서 헌금을 드렸다면 그 헌금은 응답될 수 없는 예배, 응답될 수 없는 헌금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기도문의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고 고백할 때 그냥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엄청난 부담스러운 겁니다. 조건절 같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말은 내가 저 사람의 실수와 죄를 용서해 줬으니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반대로.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엄청난 말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어도 여전히 우리가 불편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구원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 하나 용서하지 못한다고, 내가 누구 하나 용서하지 못한다고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참되게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구원받고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용서는 당연한 것이다. 예배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서로 화목하며 용서를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으로 내가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라면, 내가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이 진짜라면 용서와 사랑은 우리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김동우 목사님께서 부목사 시절에 어떤 교인 한 분으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았대요. 토요일에. 여러분 토요일하고 나하고 싸우면 복잡하잖아 우리가. 그분한테 상처를 받고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잠을 잘 수가 없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설교 준비가 안 되죠.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이 복잡합니다.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찬송가 384장 2절이 떠오른 거야. 2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근데 이 찬송이 무슨 고장난 레코드 판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야. 계속 자리 모길 속에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이 찬송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마치 에스겔서에 보면
1: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0: 무릎에 허리에 차고 넘쳤다 하는 것처럼 그 찬양의 은혜가 자신을 감싸온 거예요. 그 찬양의 은혜가 자신을 감싸오면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고 그냥 용서가 됐고 서로 미안해라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냥 상처가 치유되고 서로 용서가 됐고 그리고 잠을 잘 잤고 설교가 준비가 됐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안아줬다는 거예요. 저도 제 방에 오는 남자들은 꼭 제가 이렇게 안아줍니다. 안아주는 이유는 나를 용서해달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더 크죠. 이분은 자기가 어제 저녁에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있었는데 목사님 어디서 자기를 안아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강물처럼 흘러나면 그 사람하고 미안해 미안해 라는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이미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받은 탕감의 은혜가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내 구원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지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죄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용서와 사랑은 내 몸에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히 열매 맺혀야 할 아름다운 열매다 하는 말씀이죠. 묻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살고 있는지요? 가정과 세상과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마음에 맺힌 사람이 있는지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받지 못한 사람. 얼마나 힘들까요?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고 용서받지 못해서 힘든 이 세상에서 용서는 선물이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생각해 주시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용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용서는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육지원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가찮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용서받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넓은지를 알면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된다. 또 하나 용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탕감의 은혜가 취소되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용서와 사랑은 내 몸에서 흘러나가야 할, 맺혀야 할 당연한 열매다라고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용서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2국에 1004번 062-572-1004번 광주 소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행복한
1: 저녁,
0: 즐거운
1: 라디오.
0: 네, 9월 1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광주 그교회 전희진 목사입니다.
0: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목사님 느낌은 마치 그저께 뵌 것 같은데 네. 벌써 한 주가 흘렀습니다.
1: 그러네, 시간 참 빨리 가네요. 네,
0: 너무 빠릅니다.
1: 잘 지내셨죠?
0: 그럼요. 네. 목사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1: 뭐 그냥 지냈죠, 하던 대로. 네.
0: 날이 참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목사님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벌써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 네.
0: 목사님께서도 저와 방송 가족들과 네. 이 명절 전 마지막으로 방송하는 거더라고요.
1: 명절 전 마지막.
0: 네, 네. 네, 의미를 좀 부여해봤습니다.
1: 아, 네, 네, 네. 해피 추석이고요.
0: 네, 해피 추석이죠. 네.
1: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아멘.
1: 네.
0: 네, 명절에 우리가 힘껏 살찔 준비가 돼 있잖아요.
1: 네, 네.
0: 또 반대로 몸도 마음도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1: 네.
0: 드는데
1: 네, 네.
0: 우리 방송 가족들은 걱정이 안 되지만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을 꺼내봤고요.
1: 네.
0: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과 휴식도 하고 충전하는 시간도 너무나 좋지만
1: 네.
0: 하나님을 쉬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하면 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1: 뭐 될 수 있는 대로 예배 드리십시오. 네, 뭐 수요일 날 뭐 네. 예배 드리고 저녁에 출발해도 되고요.
0: 네.
1: 주일 날 좀 일찍 돌아와서 주일 예배 드려도 되고요.
0: 네. 네.
1: 될 수 있는 대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0: 네.
1: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뭐 믿지 않는 집안이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못 드리면 예배를 못 드린다면 예배자의 자세로 가셔서 잘 참고.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0: 아멘.
1: 네.
0: 우리 목사님 말씀 꼭 기억하셔서요.
1: 네.
0: 잘 참으시고 잘 네. 섬기시고
1: 네.
0: 예배하는 우리 네.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제일 먼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0: 아멘. 네. 제일 먼저는 예배다.
1: 네.
0: 좋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실 때 영육이 함께 강건해지는 그런 예배가 우선되는 명절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할렐루야.
0: 아멘.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출석 체크 해주고 계시네요.
1: 네, 우리 4540번님, 6472번님, 8245번님, 9003번님 이렇게 주셨네요. 특히 우리 한나자매님 오랜만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한나자매님.
1: 네, 9507번님.
0: 네.
1: 추석 명절 때 음식 어느 것 좋아하시나요? 전 갈비찜 동그랑땡입니다. 저도 둘 다 좋아합니다.
0: 어, 네, 저도 좋아합니다.
1: 뭐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메뉴인데요.
0: 그러니까요.
1: 네, 두 개면. 네,
0: 밥도둑인데.
1: 네, 저도 추석이나 명절이면 저희 어머님이 늘 갈비찜 해주셨는데.
0: 야.
1: 요새는 힘드시다고.
0: 아, 힘들긴 하시죠.
1: 네.
0: 저 아까 엄마가 전화했는데 뭐, 해주신다고.
1: 네. 아, 아, 네. 네. 네. 저희 어머님 좀 더 연세가 있으신 거 같아요.
0: 아, 그러신 거 같아요. 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네, 농담입니다. 네,
0: 네. 우리 또 8249번님께서 네. 해피 추석 앞서가는 행저절라 일주일 미리 해피 추석 인사해 주셨네요.
1: 네.
0: 좋습니다.
1: 우리 90003번님 목사님 피곤해 보이세요.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데.
0: 그러니까 네. 뭐 다
1: 목소리가
0: 계시네.
1: 제가 좀 그랬나 봐요. 아. 죄송해요. 네. 저 안 피곤합니다. 네.
0: 네, 좋습니다.
1: 네.
0: 우리 4540번님 독감 주사 맞으셨다고 하는데.
1: 아이고, 빨리 나으시길
0: 그러니까
1: 바랍니다.
0: 일교차가 심해서 다들 네. 건강 조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좋습니다. 목사님.
1: 네.
0: 오늘 또 출석 체크 퀴즈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1: 네. 오늘 출석 퀴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네, 오늘도 말씀 퀴즈 준비했고요.
1: 네.
0: 맞춰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두 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쉬운 말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인데요.
0: 네.
1: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는 추석이 아니오. 오직 뿅뿅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0: 아멘.
1: 오직 예, 이분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0: 아멘, 아멘.
1: 이곳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뭐 힌트까지 다 주셔버려가지고
1: 그랬나요? 네. 네, 근데 좀 힌트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잔소리 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꼭 필요한 분입니다.
0: 네.
1: 삼위일체이신 분이고요.
0: 오.
1: 그런데 꼭 잘못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이분을 활용하고 이용하려고요.
0: 어떻게 활용할까요?
1: 뭐 이분을 통해서 뭐 치유 받았다 뭐 어쨌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네. 이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0: 오.
1: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요즘 엉뚱한 사람이 삼위일체 얘기 많이 하던데.
0: 그러니까 3일째가
1: 그런 거 듣지
0: 아니라,
1: 마시고.
0: 그러니까 뭐 12일째 되는 거죠.
1: 네, 놔두고 어쨌든 아, 꼭 네. 필요한 분이다.
0: 아, 네,
1: 3일째
0: 아,
1: 네. 중에 한 분이다.
0: 좋습니다.
1: 우리가 기도한다고 들어오고 기도한다고 안 한다고 나가는 분 아니다.
0: 맞습니다.
1: 네, 뭐 다 드렸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우리 명절에 듣는 잔소리는 좋지 않지만 이런 잔소리는 여러분 한 번씩 들을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좋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이고요.
1: 네.
0: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뿅뿅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뿅뿅 두 글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어, 오늘 잔소리가 좀 필요할 거예요, 목사님?
1: 필요하네요. 아, 3일차라고 하니까 그래도 그 한 분은 안 나오셨는데 두 분이 나오시네요.
0: 그러니까.
1: 근데 한 분은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분이었다면 네. 십자가를 꼭 얘기했겠죠.
0: 그렇죠. 확실하게.
1: 네, 네.
0: 맞습니다.
1: 근데 제가 십자가 얘기가 물론 뭐 다 똑같은 분이시긴 하지만 네. 어쨌든 포인트가 많이 다르게 했잖아요.
0: 맞습니다.
1: 빨리 틀리신 분들 고치시길 바랍니다.
0: 맞아요. 오답 보내신 분들 빨리 정정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우리 1630번님 오늘 네. 직장에서 실수를 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퇴근합니다.
0: 아이고.
1: 목사님과 PD님 그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힘내십시오. 네.
0: 힘내시죠.
1: 또 내일은 잘하겠죠.
0: 아멘.
1: 네, 오늘은 지나갔으니까 잊으십시오.
0: 맞습니다. 지나갔습니다.
1: 오답은 오답 지나가니까 빨리 다시 보내시고요.
0: 오답도 지나갔습니다.
1: 아니, 답이라도 맞춰야 선물도 드리고 힘내게 해드리죠.
0: 맞습니다.
1: 네, 우리 1978번님 퇴근길에 말씀과 함께하니 은혜입니다 하면서 정답 보내셨네요.
0: 네, 잘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또 이외에도
1: 네, 네. 그렇습니다. 0943번님은 네. 명절 때 월급날인데 LA갈비 사 먹어야지 하고
0: 아 맛있겠다.
1: 네. 그럼 보통 이럴 때는 좀 일찍 나오지 않나요? 빨간 날이니까.
0: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일찍 나오죠.
1: 네. 아무튼 잘 사드시길 바랍니다.
0: 네. 아까 네. 9918번님께서 추석특집 네. 생방송 언제 하냐고 여쭤보셨는데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네, 23일 수요일 네. 오전 7시부터 광주에서 시작합니다.
1: 아, 그러는가요?
0: 네, 네.
1: 네, 우리 지사장님 시간에 또 하나 보구나.
0: 맞습니다.
1: 네.
0: 정답입니다.
1: 네, 열심히 네. 하십시오. 네. 잘, 뭐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0: 어, 맞아요.
1: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0: 아이고, 다들 또 그래도 맞춰주신 분들은 잘 맞춰주셨어요.
1: 네.
0: 6472번님, 8085번님,
1: 네.
0: 9007번님, 4540번님
1: 네.
0: 예, 또 많이 맞춰주셨고요.
1: 8236번님도 힘내고 싶네요. 종일 종종되더라 힘들었네요. 이제 좀 쉬시

0: 쉬십시오.
1: 네, 쉬십시오, 네. 여러분. 또
0: 이분과 함께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 아멘, 아멘. 네. 내일 또 금요일이 찾아옵니다. 네. 오늘만 참으시고요.
0: 네.
1: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1: 좋습니다. 목사님. 네. 어떻게 정답을 발표를
0: 정답 해드릴까요? 발표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1: 네.
0: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 아멘.
0: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1: 아멘, 아멘.
0: 네.
1: 네, 정답은 성령이었습니다. 삼위일체. 네. 성령.
0: 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1: 아멘.
0: 네, 오늘 그래도 선물은 힘들신 네. 1630번님 네, 선물 드리고 싶고요.
1: 힘내시라고.
0: 네, 퇴근길에 말씀과 함께 은혜 받는 1978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우리 두 분께는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잘 작성하셔서 선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이건 단지 출석 퀴즈일 뿐이고요. 네. 이제부터 선물 또 쏟아집니다.
1: 본격적으로 네. 이제 풍성하게 나갑니다.
0: 네, 난 안 주네 이런 소리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 좋습니다.

0: 갓 퀴즈 인 더 바이블. 네, 성경 속의 퀴즈 갓 퀴즈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세 문제 드리는데요.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마지막에만 공개합니다.
1: 네.
0: 마지막까지 들으면 속 시원하게 목사님께서 풀이까지 해드리니까 네. 꼭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끝까지 함께하고 문제 다 맞춰야 당첨도 됩니다.
0: 맞습니다. 네. 틀리셔도 저희가 다시 정답을 보내주시면 인정을 해드리니까요. 네, 많은 문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많이 맞추시면 좋은 겁니다.
0: 맞습니다. 자, 이제 본선에 들어가기 앞서 상품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네, 한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1: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세 분께.
0: 두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을 세 분께.
0: 세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1: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을 세 분께 드립니다.
0: 네, 정답을 맞추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 네.
0: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입니다. 그럼 속도감 있게 바로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그러시죠.
0: 좋습니다.

0: 네, 첫 번째 문제 객관식 퀴즈입니다. 네. 아, 가을이라 날이 좋아서 산에 관한 문제가 나왔나 봅니다.
1: 어, 어떻게 또 제 네. 마음을 관통하셨네.
0: 그러니까 산에도 가고 그러신가 봐요.
1: 아, 가고 싶습니다.
0: 아, 네. 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네. 제단에 물을 붓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모두 태웠던 기적의 장소는 어느 산일까요?
1: 네.
0: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가 감람산.
1: 감람산.
0: 나 시내산.
1: 시내산.
0: 다 갈멜산.
1: 갈멜산.
0: 라 그래도 서비스입니다. 무등산.
1: 무등산.
0: 네.
1: 와.
0: 네, 사투리 퀴즈 있다고 또 무등산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아,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요, 목사님.
0: 근데 이제 산을 잘 이름을 보시면
1: 네.
0: 이 산들의 딱 대표적인 사람들이 떠올라요. 가도 오. 감람산도 누가 떠오르고
1: 네.
0: 나도 시내산도 누가 떠오르죠?
1: 네.
0: 갈멜산도 누가 떠올라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1: 힌트가 너무 저기 성의 없는
0: 아, 그런가요? 그러면, 아, 안 돼, 안 돼. 일단 안 정답 돼요? 받아보고.
1: 좋습니다.
0: 받아보고 한번 드릴게요.
1: 좋습니다. 네. 일단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0: 아멘.
1: 네.
0: 네, 찬양 듣고 왔는데요.
1: 네, 뭐 힌트가 별로 필요 없겠는데요. 다 정답인데 웬일로.
0: 네, 다
1: 거의 오답이 없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어떻게 이렇게 또 잘 맞추실 수가 있으실까요?
1: 네, 우리 8236번 님이 네. 분장 가운데 정답을 보내신다는데 제가 알기로 애청자분이시거든요.
0: 네.
1: 근데 선물을 못 받으신 것 같다고. 진짜로 혹시 선물 한 번도 못 받으셨으면
0: 네.
1: 오늘 끝까지 방송 들으시면서
0: 좋습니다.
1: 정답 다 맞추시면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0: 오.
1: 왜냐하면 8236번 님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그래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0: 그니까요.
1: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 제가 믿고 예, 문제 잘 맞추시는 거 보고
0: 좋습니다. 예,
1: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끝까지 하시는 거 보고
1: 네네네. 네,
0: 참고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좋습니다.
1: 뭐 힌트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데
0: 그러니까.
1: 우리 4201번님하고 4182번님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연결이 돼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요.
0: 그러니까. 한
1: 4201번님은 퇴근길 네. 차가 꽤 막히네요.
0: 네.
1: 그 덕분에 오랜만에 방송 참여합니다. 모든 일에는 뜻이 있나니 네, 우리 4201번님 제가 눈에 반했습니다. 정답 네. 잘 맞추시고
0: 좋습니다.
1: 그러더니 4182번님이 성가대에서 이 찬양곡 잘 부릅니다 하면서 정답 보내. 다 뜻이 있죠.
0: 그러니까, 네. 다 뜻이 있습니다.
1: 네, 한 번 더 부르시라고.
0: 좋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아, 목사님 제가 찬양 들으면서 네.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봤는데
1: 네.
0: 아, 엘리야가 새삼 멋있네요 엄청.
1: 새삼 멋있.
0: 아니 원래 엄청 멋있지만. 아니
1: 그 좀 죄송해요 제가
0: 네.
1: 그런 식의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어떤.
1: 엘리야만 멋있지 않습니다.
0: 네.
1: 막 850대 1의 전투 이기고 막 이런 것만 멋있게 생각하시는데
0: 네.
1: 예수님을 믿고
0: 네.
1: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0: 네.
1: 여러분 현장에서 주님 뜻대로 살면 여러분이 엘리야입니다.
0: 아멘.
1: 아멘. 새삼 멋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이 더 멋있을 수도
0: 맞습니다.
1: 있어요. 네. 아니 도망 안 가잖아 우리는.
0: 맞아요. 또 천국을 저렇게 찔러버리시네.
1: 내가 천국 가면 두려운 일이 많아요.
0: 아멘. 여러분이 엘리야입니다. 네.
1: 그럼요.
0: 좋습니다. 네. 문제 한번 다시 내주시겠어요? 혹시?
1: 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제단에 물을 붓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모두 태웠던 기적의 산은 어떤 산? 가 감람산,
0: 네.
1: 나 시내산, 다 갈멜산, 라 무등산.
0: 다 나왔다?
1: 네.
0: 다 나왔습니다.
1: 혹시? 알았어요. 8236번님 알았으니까 정답 오늘 다 맞추세요. 제가 기억했습니다. 8236번 꼭 드릴게요.
0: 네, 좋습니다. 네. 목사님 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 아 듣고 나가야 돼. 아, 그럼 한 문제만 더 맞춰보세요. 자, 2번 문제는 네. 첫 글자 조합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세 문제를 드릴 텐데
0: 네.
1: 이 문제의 정답을 하나하나씩 맞추시다 보면 앞 글자, 첫 글자를 따면 새로운 네. 단어가 나옵니다.
0: 네.
1: 오늘은 추석 특집입니다.
0: 맞습니다.
1: 물론 꼭 추석 때만 먹지는 않으나 어쨌든 먹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

0: 자주 사용하신 칭호입니다.
1: 네.
0: 뿅뿅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는 말씀에 들어가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 무엇일까요?
0: 두 번째 문제입니다.
1: 네.
0: 구약성경에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며 지키도록 명하신 특별한 날들을 통틀어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 네.
0: 우리는 명절이라고 부르는데
1: 맞습니다.
0: 구약성경에서는 이건 땡땡이라고 부릅니다.
1: 땡땡.
0: 마지막 문제입니다.
1: 네.
0: 모세와 아론의 누이입니다.
1: 네.
0: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뒤 소고를 잡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인물. 나중에는 또 혼이 나기도 하죠.
1: 네.
0: 이분은 누구일까요?
1: 요. 네, 정답 세 글자고요.
0: 네.
1: 방금 목사님이 내주셨던 문제.
0: 네.
1: 정답의 앞글자를 따서
0: 네네.
1: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이거 힌트가 필요할 거예요.
0: 아, 힌트요. 아, 참고로 우리 고유의 음식입니다.
1: 오, 맞습니다.
0: 우리가 자꾸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면 복종시킬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듯이
1: 네.
0: 많이 치면 맛있어집니다.
1: 비유가 너무 좋습니다.
0: 네.
1: 이 이상은 더 잘할 수가 없어서.
0: 아니, 추석이라고 송편이라면 어떡해요. 아, 세 개를 냈잖아 어쨌든. 네. 자, 음악 들을까요? 찬양 들을까요?
1: 좋습니다.
0: 네.

0: 아멘.
1: 옛 생각이 많이 나네요.
0: 어떤 것 때문에? 네,
1: 중고등부 때 많이 불렀던.
0: 아, 그렇죠. 또 어쿠스틱으로.
1: 네,
0: 네, 네, 맞습니다.
1: 3743번님 인제 들어오셨나 봐요. 갑자기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0: 반갑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까 8236번님처럼 네. 내가 애청자였는데 애청자인데 네. 그리고 선물 아니 그 문제도 잘 맞추는데 선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러신 분들은 정답을 쓰시면서 적어주세요.
0: 맞습니다.
1: 한번 체크해보게. 아니 진짜로 왜냐하면 애청자인데 챙겨드려야죠.
0: 맞아요.
1: 근데 한, 진짜로 양심상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처음 보내신 분도 나 그분이 대충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는 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아, 추석 특집이니까.
0: 아 맞아요.
1: 우리 식구도 좀 챙깁시다.
0: 아 맞습니다. 네. 챙겨야죠.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1: 네.
0: 네 좋습니다.
1: 네.
0: 8609번님.
1: 아, 좋다. 직접 읽어보실래요?
0: 네. 네. 갑자기 든 생각. 오피디님은 찬양을 잘하실까 궁금해졌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어, 우리 8609님은 음치 박치세요.
1: 아, 네.
0: 저는 찬양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들려드릴게요.
1: 아, 자신 있다, 이거는.
0: 아니, 자신 있는 건 아닌데. 평가한테 직접 해주시기로. 네. 예, 제가.
1: 8609번님 생방송 꾸준히 들으시면 언젠가 찬양할 겁니다.
0: 한 번쯤은 나올 겁니다.
1: 나 갑자기 예정 PD님이 생각나네.
0: 어떤 것 때문에요?
1: 예정 PD님이 아침 방송에 라이브 하고 그랬거든요.
0: 지금도 가끔 하세요?
1: 아, 그,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도 하시구나. 네. 아무튼 가끔, 갑자기 생각났어요.
0: 예, 가끔 예, 필요하면 네. 하십니다.
1: 네. 예정 PD님 잘 있죠? 얼굴 좀 봅시다.
0: 좋습니다.
1: 네. 네.
0: 어, 우리 또 이번에는 또 저기 뭐야.
1: 예.
0: 말이
1: 아, 9507번님 노부 받으셨어요?
0: 어?
1: 야, 진짜, 진짜 우리 애청자신데? 아, 알겠어요.
0: 네.
1: 9507번님, 인절미 시댁 식구들이 많이 준 것까지 제가 잘 봤으니까 잘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네.
0: 저기, 오답이 다 없으세요?
1: 없어요. 오늘 참 좋아요.
0: 그니까요.
1: 아, 심지어 어떤 분은 세 번째 문제 못 들었는데 정답 맞추더라고요.
0: 그니까, 감으로 네. 그냥 맞추시더라고요.
1: 네, 네, 네.
0: 오답은 없고, 또 우리 목사님 개장에 대한 또 문자도 없고요, 오늘.
1: 아.
0: 내가 오늘 참 없다는 게 아쉬우면서도 반갑네.
1: 두 번째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0: 좋습니다.
1: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 자주 사용하신 칭호입니다.
0: 네.
1: 뿅뿅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는 말씀에 들어가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0: 네.
1: 두 번째 문제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명절을 뭐라고 부를까요?
0: 네.
1: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는 모세와 아론의 누이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뒤 소고를 잡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0: 누구일까요?
1: 네.
0: 정답은 세 글자고요.
1: 네.
0: 네. 지금까지 모두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1: 네.
0: 네.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제가 혹시 정답을 말했나요?
0: 어, 예.
1: 아 그래요?
0: 네 스리스 쪽 넘어가서 아, 제가 네. 일부러 캐치를 안 했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0: 그럴 때는
1: 네
0: 다음 문제로
1: 네
0: 네 문제 내주시죠.
1: 1772번님이 설거지하고 컨닝했다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사투리 퀴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0: 네.
1: 예수님께서 여리고 길을 지나실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0: 네.
1: 웜에 뭔 놈의 사람이 요렇게럼 많다냐. 길 좀 비껴보쇼. 내가 키가 작아서 안 보인단께. 나도 그 양반 낯짝 한 번만 보게 틈놈 내주쇼. 키가 작아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자 삭개오는 길 앞쪽 돌무화과 나무 위로 냅다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올려다 보셨죠. 아따 삭개오야 뭐단다고 거기서 나를 본다고 용을 쓰고 있냐. 아야 퍼뜩 내려와야 오늘 밤에는 내가 너희 집 갈란다. 네.
0: 갈란다.
1: 삭개오가 감격하여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자 문 밖에서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야 하필이면 동네 제일 가는 죄인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간다냐. 제 양반 글렀다. 그 소리를 들은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벌떡 일어서서 외칩니다. 아따 주님 지가 진짜 마음 단단히 고쳐 먹어보겠구만요. 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싹 다 놓아줘불고 남의 것을 좀이라도 훔친 것이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몇 배로 쳐서 깨끗하게 토해내불라요. 삭개오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에 대해 갚겠다고 약속한 배수는 과연 몇 배였을까요? 가
0: 네.
1: 원금의 두 배.
0: 두 배.

0: 나 화끈하게 4배.
1: 4배.
0: 아따 부자 체면의 10배.
1: 부자 체면의 10배. 네. 아 좋습니다.
0: 너무 잘하는 문제죠.
1: 맞습니다. 네. 아 옥사님 저번주에 네. 아쉬워하시더니 오늘 일을 가셨대. 칼을 가진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1: 오늘 너무 잘하시는데요.
0: 네.
1: 역시 명불허전이십니다.
0: 네. 우리 1772번님 목사님 네. 팬입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대구에서 함께합니다.
1: 대구에서 함께하시는군요.
0: 아, 병원에 다녀오신 거 잘 낫길 바라시고.
1: 그니까요.
0: 대구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1: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 9722번님께서 네. 시장에서 방앗간에서 네, 네. 이거 사들고 지금 가고 있다고 하시는데 네, 네, 너무 네. 맛있겠네요. 지금 침이 넘어가네.
1: 네.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까? 네.
1: 그리고 뭐 다들 정답 오늘은 문제가 쉽나 봐요. 다들 잘 맞춰주셔서
0: 조금 난이도 올린다고 올렸는데 네, 네. 뭐 이 정도는
1: 수준이 많이 올라온 건지
0: 가뿐하시네요.
1: 네.
0: 아이고,
1: 네.
0: 발걸음들이 아주 가벼우신데
1: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복사님. 사연보다는 정답에 집중하고 계시네요.
0: 그러니까
1: 이제 하나 왔습니다.
0: 좋습니다.
1: 8609번님 네. 부럽습니다. 오피디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아까 그분이구나. 네. 남편이 내가 성가대에 서면 권사님들이 내 음정 따라간다고 절대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0: 근데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 음치는 네.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하나님은 네. 어떤 의미든 들으십니다.
1: 아멘, 아멘.
0: 단지 우리끼리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더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1: 아멘. 네, 네. 좋습니다. 네. 마음 다해 찬양하면 다 받아주시고 들어줄 줄 믿습니다.
0: 네, 우리 7443번님 퇴근길이 더디지만 감사합니다. 방송을 더 들을 수 있어서 들어가서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1: 그러니까요. 퇴근길 더디고 집에 늦게 가셔도 들으셨으면 좋겠네.
0: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1: 네. 네. 목사님, 네.
0: 아 우리 4540번님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거예요.
1: 말을 네. 이어가려다가.
0: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1: 맞습니다. 똑똑하셔서 다 맞추신 겁니다.
0: 네. 문제 쭉 한번 정리할까요?
1: 좋습니다.
0: 네, 1번 문제는 객관식 문제고요. 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제단에 물을 붓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던 기적의 장소 결국 비가 오죠. 네. 그 산은 어느 산일까요? 가 감람산. 나 시내산, 다 갈멜산, 네. 라 무등산. 네.
1: 좋습니다.
0: 이 문제도 잘 맞춰주신 것 같고요.
1: 맞아요.
0: 두 번째 문제는 첫 글자 조합 퀴즈인데 이미 제 입에서 정답이 유출됐답니다.
1: 네.
0: 못 들으신 분들은 좀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문제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1: 네.
0: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 자주 사용하신 칭호입니다.
1: 네.
0: 뿅뿅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는 말씀에 들어가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 무엇일까요?
0: 두 번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며 지키도록 명하신 특별한 날들을 뭐라고 할까요?
1: 네.
0: 세 번째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누이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뒤 소고를 잡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1: 네.
0: 방금 드린 세 문제 결합하셔서 첫 글자를 잘 결합하시면
1: 맞습니다.
0: 정답이 나옵니다.
1: 맞습니다.
0: 마지막 사투리 퀴즈입니다.
1: 네.
0: 사께오 이야기인데요.
1: 네.
0: 사께오가 웜에 뭔 놈의 사람이 여러 그런 바글바글 모여버렸다냐 비켜봐야 나도 좀 보게 라고 했을 때
1: 네.
0: 예수님이 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사께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밤엔 내가 너희 집에 갈란다.
1: 갈란다.
0: 그래서 사께오가 감격하는데
1: 네.
0: 문제는 옆에 사람들입니다.
1: 네.
0: 하필이면 동네 제일 가는 죄인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간다냐 제 양반 맞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삭개오가
1: 네.
0: 그런 반응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쳐먹습니다. 주님 지가 진짜면 단단히 고쳐먹었구만요. 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미 싹 나눠줘불고 남은 것을 좀이라도 훔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무려 몇 배로 쳐서 깨끗하게 토해내불라요. 몇 배였을까요? 가 원금의 두 배, 네. 나 화끈하게 네 배, 네. 다 부자 체면의 10배.
1: 10배. 아, 목사님께서 아주 맛있게 설명을 다시 정리해 주셨는데요.
0: 네.
1: 네. 이제 문제 정답 다 알 것 같으시죠?
0: 네.
1: 네, 마지막 찬스입니다. 오답 정리하실 분들 정리하시고, 아직 못 보내신 분들은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1: 네.
0: 또 좋습니다. 아, 뭐, 다 정답을 너무나 잘 맞춰주셔가지고요.
1: 네.
0: 네, 목사님 한번 정답을 바로.
1: 오늘, 네, 정답하고 잠깐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네네. 좀 드리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1: 1번 문제는 뭐, 엘리야, 다 아시다시피. 네.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0: 네.
1: 2번 문제,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좀 시간을 빨리 갖고 왔는데요.
0: 네.
1: 2번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 자주 사용하신 칭호이죠.
0: 네.
1: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 인자입니다. 이 인자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0: 네.
1: 실은 이 인자는 어떤 의미이냐면 다니엘을
0: 네.
1: 보시면
0: 네.
1: 그곳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한 헷갈리는 그 표현을 인자 같은 이라고 했어요.
0: 오.
1: 그래서 결국 메시아가 오면 인자 같은 이 인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께서 인자가라고 한 표현은 뭐냐면
0: 네.
1: 그때 다니엘에서 봤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사람의 아들같이도 잘 보이지 않았던 그 인자가
0: 네.
1: 나 메시아다. 메시아의 사인으로서 인자를 이야기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이건 뭐냐면 자기 현현입니다. 나 메시아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라는 단어가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해석될 것이 아니라
0: 네.
1: 실은 메시아의 사인, 메시아의 자기 현현 이런 단어로 바라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0: 네.
1: 제가 이걸 좀 설명하려고
0: 좋습니다.
1: 좀 앞부분을 좀 짧게 했습니다.
0: 좋습니다.
1: 그다음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죠.
0: 네.
1: 모세와 아론의 누이 홍해를 건넌 뒤 소고를 잡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미리암입니다.
0: 미리암.
1: 그래서 인절미가 되겠고요.
0: 맞습니다.
1: 그다음에
0: 네.
1: 삭개오. 예, 네, 삭개오.
0: 맞아요.
1: 삭개오가 세리였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죠. 근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0: 네.
1: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며 죄인이다 뭐다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0: 아멘.
1: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돼야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똑같으면 오늘 회개기도 하시고
0: 아멘.
1: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0: 좋습니다.
1: 결국 몇 배냐?
0: 네.
1: 네 배입니다.
0: 네 배.
1: 네, 네 배.
0: 네 배입니다.
1: 아무리 부자여도 열 배는 힘들지.
0: 맞아요. 현실적이고 마이.
1: 네, 네 배입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1번의 정답은 다 갈멜산,
1: 네.
0: 2번 정답은 인절미,
1: 네.
0: 그리고 3번 정답은 네배
1: 네.
0: 이렇게 정답 공개했고요.
1: 네,
0: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목사님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1: 네, 명절 잘 보내시고.

0: 이고요. 네, 감사하고요. 네,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주일 먼저 명절 인사를 드렸는데요. 역시 앞서가는 행자절라 해피 추석이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항상 예배가 우선돼야 한다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행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방송가족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탄식이 아닙니다. 죄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의 탄식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합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입니다. 구원은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분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대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8장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죄가 있는데 어떻게 정죄가 없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러므로 이제 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자신은 죄를 이길 수도,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황이 반전된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에서 중요한

율법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없었던 것으로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누구에게 내리셨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져야 할 정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대충 넘어가신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와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받기 전에 죄만 담당하시고 그 이후의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죄까지 모든 죄를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분은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0: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선한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갚아주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애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학원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씨 교회는 정영숙 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씨 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아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세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전에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상 깊은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실험의 이야기입니다. 심리 면역학을 연구하는 셀던 코헨 교수님의 그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약 18세에서 55세 사이에 건강한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다섯 종류의 감기 바이러스를 일부러 투약을 하고 격리시켜서 그 면역력 반응을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참여했던 사람들의 반응 결과는 다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족족 감기에 걸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를 투여해도 끄떡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했던 여러 삶의 습관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실험에서 집중하고자 한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의 폭과 그 종류들과 면역력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관계, 또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 또한 학연으로 이루어진 관계, 직장에서 이루어진 관계, 또 친구의 관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동산, 부서, 또 여러 섬김에 그리고 친한 여러 그 교제의 모임들이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교제권이 한 개에서 세 개 정도에 있는 사람들의 그룹 하나, 그리고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의 교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는 여섯 개 이상의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을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그룹, 세 개 이하의 교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 번째 그룹, 여섯 개 이상의 교제권을 가진 그룹 사람들의 그룹들보다 감기에 잘 걸릴 확률이 4.2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똑같이 감기가 걸려도 그 증상이 더 심한 정도가 달랐다고 합니다. 콧물, 코막힘, 이런 감기의 증상이 훨씬 더 심한 그룹이 바로 이 첫 번째 그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단순히 건강에 대한 것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의 삶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부분, 그래서 사람들은 월등한 실력을 가진 사람보다 월등한 인간관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있다면 부모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한없는 지지와 사랑을 받은 사람과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채움은커녕 온갖 스트레스와 결핍을 경험한 사람의 내면이 결코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에도 면역력에 따라 더 심하게 걸리는 사람, 끄떡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 중에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인생의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때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통과는 하지만 능히 통과하고 떨쳐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골짜기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그런 사람, 우리는 능히 통과할 때도 있고 오랫동안 갇혀있을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의 시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는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인정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 인생의 수많은 광야와 고난과 위험의 순간을 능히 통과해내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0: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43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1: 네가 물
0: 물가운데로
1: 가운데로
0: 지날
1: 지날
0: 때에
1: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0: 강을
1: 강을
0: 건널
1: 건널 때에도
0: 때에도
1: 물이 너를
0: 하지
1: 침몰하지
0: 못할
1: 못할
0: 것이며,
1: 것이며,
0: 네가
1: 네가
0: 불
1: 불
0: 가운데로
1: 가운데로
0: 지날
1: 지날
0: 때에
1: 때에
0: 타지도
1: 타지도
0: 아니할
1: 아니할
0: 것이요,
1: 것이요,
0: 불꽃이
1: 불꽃이
0: 너를
1: 너를
0: 사르지도
1: 사르지도
0: 못하리니.
1: 못하리니.
0: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 나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게 되는지, 그분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셨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이 침례 장면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마가복음을 고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은 첫 시작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1: 하나님의 아들
0: 예수 그리스도의
1: 복음의 시작이라.
0: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 무엇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또 하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죠. 그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귀에 처음 들려졌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0: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동시에 어떤 아들이시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으시는, 그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은 기쁨을 주는 존재였고, 예수님께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셨습니다. 이러한 관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죠. 이런 상호 사랑의 서로 기쁨의 관계 안으로 죄인들이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예수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그 음성 듣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들으셨던 그 음성,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였습니다. 아마 침례 교육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물속에 들어가셔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침례는 우리가 오늘 행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침례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고 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고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얘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기독교 영성의 고전이라고 할 만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 책을 또 많은 책을 쓰셨던 분입니다. 훌륭한 목회자요, 탁월한 교사였고 성품도 너무나 훌륭하여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지지와 존경을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네, 그랬던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만 치명적인 실수로 간음을 범하게 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존경하고 사랑했기에 이분의 넘어짐 또한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이었고 흔들림이었고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 성도의 넘어짐도 그 충격이 크지만 한 목회자의 넘어짐은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이분은 자신의 죄를 교회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셨고 조용히 목회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동료 그리고 선후배 목회자들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함께 붙들어주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며 낙심해 있는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다시 그가 목회의 길을 걷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사모님께서 이 목사님을 용서해 주셨고 또한 이분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의 성도님들 또한 그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용서로 사랑으로 다시 이분이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다시 목회를 시작했던 첫 주일, 이분이 전했던 그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인 예수님의 침례에 대한 설교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시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즉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물속으로 들어가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침례를 받기 위하여 예복을 입고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특이했습니다. 그들이 입은 하얀 침례 예복에는 각각 명패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대표적인 죄의 목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셨습니다. 이제 고든 맥도날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도 그가 범한 죄의 목록이 붙어 있었습니다. 간음죄. 이 명패를 달고 그가 침례를 받으려고 하자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의 가슴에 있는 간음이라고 하는 명패를 갑자기 떼시더니 당신의 가슴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고든 맥도날드가 직접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들어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앞에서 고든 맥도날드는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 죄는 제가 범한 죄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해 웃으시며 이미 다 아신다는 듯이 그 목사님의 고든 맥도날드의 죄의 명패를 자신에게 붙이시고 그분이 그 대신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침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0: 내가 범한 그 죄, 그 죄의 형벌과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물속에 들어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속에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깨뜨리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침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정말로 이루고 싶으셨던 것,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0: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 내가 무엇이길래? 근데 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이실 것입니다. 사회에서 많이 힘들고 지쳐서 그렇게 집에 오다, 퇴근하여 와더라도 식탁에서 오물오물 맛있게 밥을 먹고 재잘재잘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왠지 그 아이들로부터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뭐라고?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다고? 그런데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아이들의 존재, 그 표정을 보며 그래, 내가 다시 감당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잘 살아가야지,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신? 바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온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그래, 저 아이가 있지, 저 집사가 있지, 저 권사가 있지, 하나님께 힘을 드리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아마도 첫 안식년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고백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안식년을 보내시는 동안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복귀하면 이제 건축을 준비하여 이제 시작해야 할 것인데, 교회 건축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될지에 대한 구상, 교회의 비전과 미래에 대한 구상, 교회의 여러 상황과 문제들에 대한 고민, 안식년 내내 이런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여 달라고 더 큐티하고 더 말씀 앞에 서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그날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본문을 각기 다른 상황에서 두 번을 동일하게 보여주시면서 이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나는 너의 미래의 사역이나 네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사역보다도 네가 내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나는 네가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종류의 목사가 되느냐, 그것이 나의 더 커다란 관심이고 나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하단다 라고 하는 내면의 감동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본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네가 정말 나의 사랑받는 존재로 내가 기뻐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나머지 일은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0: 아니하니 너희는
1: 이것보다
0: 이것들보다
1: 귀하지
0: 귀하지
1: 아니하냐.
0: 아니하냐.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는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이야기하죠.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러므로
0: 그러므로 염려하여
1: 염려하여
0: 이르기를 무엇을
1: 무엇을
0: 먹을까,
1: 먹을까,
0: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1: 무엇을 입을까
0: 하지
1: 하지
0: 말라.
1: 말라.
0: 이는
1: 이는
0: 다
1: 다
0: 이방인들이
1: 이방인들이
0: 구하는
1: 구하는
0: 것이라.
1: 것이라.
0: 너희
1: 너희
0: 하늘
1: 하늘
0: 아버지께서
1: 아버지께서
0: 이
1: 이
0: 모든
1: 모든
0: 것이
1: 것이
0: 너희에게
1: 너희에게
0: 있어야
1: 있어야
0: 할
1: 할
0: 줄을
1: 줄을
0: 아시느니라.
1: 아시느니라.
0: 그런즉
1: 그런즉
0: 너희는
1: 너희는
0: 먼저
1: 먼저
0: 그의
1: 그의
0: 나라와
1: 나라와
0: 그의
1: 그의
0: 의를
1: 의를
0: 구하라.
1: 구하라.
0: 그리하면
1: 그리하면
0: 이
1: 이
0: 모든
1: 모든
0: 것을
1: 것을
0: 너희에게
1: 너희에게
0: 더하시리라.
1: 더하시리라.
0: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처럼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있어야 할 것들을 당연히 주실 것이며 거기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어떻게 해요?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음성은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을 때죠. 사역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셨던 그때, 예수님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그 정체성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그분의 기뻐하심을 받는 아들의 정체성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복음서 내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요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요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향해 달려와 주시며 이미 일어서서 당신의 자녀들을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자리, 우리가 늘 다시 돌아와야 할 자리,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할 자리.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목사이기 전에, 나는 성도이기 전에, 나는 어떤 직분자이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이다. 바로 이것이 나를 붙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가장 그 근원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오늘 침례 받으시는 우리 11분의 성도님들과 이 침례에 증인되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정체성이 다시 한번 분명히 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호대왕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상무 이동에 위치한 세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1국에 5449번, 062-371-5449번, 세박교회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슬픈 날, 실망스러운 날, 그리고 절망스러운 날에도 하루하루를 계획하신 하나님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나날은 하나님의 설계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뒤덮은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풍성한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쉼과 평안함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노인팅의 다 찬양하여라 찬송이어서 류수영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마이클 스미스의 영어 찬송이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하루하루를 설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풍성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샵 9330으로 문자 주시고요. 5329번님께서 지선님 한동안 방송을 못 들었어요. 오산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이제야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시면서 공원에서 걸으며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돌아올 곳이 있으시다니까 너무 좋은데요. 우리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있으니까요. 또 전국 방방곡곡 어느 곳에서나 이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3759번님께서도 항상 감사해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7283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까요? 샬롬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예수 닮기 원해 이 찬양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도 극동방송 듣고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요. 이 시간 예수 닮기 원하는 우리 애청자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구름이 뒤덮은 날에도 햇빛이 비추는 날에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영진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듣고 오셨어요. 앞서 들으신 찬송은 강성훈이 찬양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또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신청해주신 찬양들 이어서 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조수진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까지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물 같은 하루하루,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 시리즈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가?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만일 여러분이 큰 저택에서 수발을 드는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며 사는데 불편함을 전혀 느껴보지 못한 채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며 살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계시다면 이런 상황을 알고는 있는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신경은 쓰시는지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 대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정말 돌보시는지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인 도마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그분의 제자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 중 아는 친구나 친척도 없었고, 그렇다고 종교적 훈련을 받거나 한 적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제자로서 가질 만한 재능 같은 것도 전혀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전 제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선 건 정말 웃긴 일이었습니다. 전 하나님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의심과 질문들을 품고 있는 건 저뿐이 아니었다는 거죠.
1: 도마! 여기 이쪽으로 와요.
0: 고마워요, 빌립.
2: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예수님께 직접 물어봐요.
0: 예?
2: 궁금한 거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나한테 물어봤던 거.
0: 뭘 말씀하시는 건지 잘...
2: 어제였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였던 것 같은데.
0: 글쎄요.
2: 왜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에서 거기 자리를 깔고 있던 어떤 사람을 걷게 해주셨을 때요.
0: 그건
2: 기억나요? 어서 여쭤보세요.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0: 빌리. 전 뭐 진짜 꼭 뭐 답을 얻으려고 한데.
3: 빌리, 만일 진짜 궁금하면 알아서 물어볼 테니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2: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도마가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에 대해 질문이 있었었거든요.
0: 빌리, 괜히 예수님 피곤하시게 해드릴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3: 오랫동안 못 걷던 사람을 내가 어떻게 걷게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했구나. 직접 눈으로 봤지만 믿기도 어려웠을 테고, 혹시 어떤 속임수 같은 건 아닌가 의심도 됐겠지.

0: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요.
1: 뭐라 탓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의심을 가진 사람이 네가 처음도 아니니까. 그렇지 빌립?
0: 예. 예수님께서 기억하실 줄 알았어요.
1: 빌립, 새 친구에게 그 얘기를 좀 해주는 건 어떻겠니?
0: 몇 달 전에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 말씀하시는 거 맞죠?
2: 아니, 무슨 일이었는데요?
0: 아,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우린 그때 셋 뿐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나에서 열린 어떤 그 결혼 피로연에 초대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쯤 우리가 나다나엘을 찾아 같이 가게 된 거예요.
1: 빌립, 그때 난 분명 내가 초대받았다고 했었다.
0: 아,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이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좀 있었죠.
2: 문제요?
0: 손님은 예상보다 너무 많고 포도주는 적었던 거죠.
2: 그래서 결혼 피로연을 하는데 설마 포도주가 떨어지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0: 그랬다니까요.
2: 예수님 제자들이 따라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0: 아니요.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너무 적게 준비된 걸 미처 몰랐던 거예요.
2: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
0: 뭐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 주변에서는 갑자기 포도주를 구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전혀 없었거든요.
2: 아니, 그럼 이 얘기를 지금 왜 한 거예요?
0: 그러니까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거죠.
2: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뭘 어떻게 하셨는데요?
0: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는 거 이 말 아닙니까? 아니, 도마도마, 거기 물이 가득 찬 물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요.
2: 빌립, 잠시만요. 제가 지금 하신 말씀을 못 믿겠다거나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물 항아리에 담겨있던 게 물이었는지 어떻게 확신하세요?
1: 빌립도 처음엔 내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완전히 못 믿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한 것이지. 하인들이 물 항아리에 물을 퍼나를 때 중간에 세워 직접 마셔보고 물인 걸 확인했거든.
0: 예, 맞아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냥 물이더라고요. 완전 그땐 많이 실망했었죠.
2: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그냥 물이었다고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죠?
0: 저도 그때 그래서 실망했던 거예요. 그냥 물이길래 결국 내가 직접 확인을 하니까 아무 기적도 일어나질 않는구나, 뭐 그랬죠. 그래서 착잡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인을 시켜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시길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글쎄 그걸 마시더니
2: 그냥 물을 마신 거예요? 포도주 대신?
0: 글쎄 그 물을 퍼다 준 걸 마셨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네. 보통 잔치를 할 때 먼저 그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좀 취하면 덜 좋은 걸 내는데 이 집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숨겨뒀다가 이제서야 내놓는다고 하면서 신랑한테 막 포도주가 너무 좋다며 자기가 마셔본 중에 최상이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2: 에?
0: 진짜라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맛보고 아주 좋아했어요.
2: 정말.
0: 도마, 왜 그래요?
2: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0: 뭐가요?
3: 도마! 왜 그래요? 갑자기 어디 가는 거예요?
2: 듣자 듣자니까 정말 물이 갑자기 포도주가 되다니.
3: 도마! 잠시만요. 잠깐 좀 서봐요. 도마! 잠깐만요.
2: 아니, 대체 왜 그러는데요?
3: 아니, 왜 갑자기,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2: 빌리, 전 당신들하고 같이 하긴 힘들 것 같네요.
3: 아니 갑자기 왜요?
2: 저는요, 미안하지만 들려주신 얘기를 하나도 못 믿겠어요.
3: 하지만 전, 아 그냥 제가 직접 경험한 걸 얘기한 것뿐이에요. 제가 처음엔 물인 걸 분명히 확인했고 나중엔 저도 그게 포도주가 된 걸 직접 마셔보고 믿게 됐다고요. 그건 기적이었어요.
2: 예, 알겠어요. 빌립이 그걸 정말 믿는다는 걸 알겠다고요. 하지만 전 그걸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믿기지도 않아요.
3: 물이 포도주가 된 건 못 봤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고치신 건 맞잖아요.
2: 내가 본 것도 확신이 안 간다고요.
3: 도마, 뭐가 문제일까요? 가장 거슬리는 게 뭐예요?
2: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3: 그게 무슨 말이에요?
2: 그래요. 정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쳐요. 진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냐고요?
3: 그거야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이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2: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분을 보내셨는데요?
3: 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죠.
2: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3: 예.
2: 대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돌보신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3: 도마, 우선 좀 진정하시고.
2: 아니 대체 포도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뭔데요? 빌리,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기적의 포도주를 모두가 맛봤다 이건가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는데요. 예수님은 그걸로 유명해지셨겠죠. 결국 예수님한테 좋은 일이었던 거잖아요.
3: 도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걸 몰라요.
2: 모른다고요? 아니 뭐 어쨌든 잔치를 주관한 사람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3: 아니요.
2: 손님들은요?
3: 손님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2: 아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신랑은요?
3: 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알아챘을지 몰라도 우린 얘기하지 않았어요.
2: 아니 그럼 대체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왜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무 이득이 없잖아요.
3: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으셨죠.
2: 뭐 목마른 피로연 손님들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3: 아니요. 물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 혜택을 받지만 그들을 위한 건 아니었어요.
2: 아, 그럼 대체 누굴 위한 거란 말이에요?
3: 우리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제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2: 에? 아, 왜요?
3: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도마. 도마는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아,
2: 저도 잘 모르겠어요.
3: 제가 말해볼까요? 만약 저랑 비슷한 이유였다면 지금까지 살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경건한 척하지만 탐욕스럽고 공허한 말과 약속만 늘어놓는 데 질려 있었을 거예요. 믿을 만한 뭔가를 찾고 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지금까지도.
2: 계속해 보세요.
3: 그러다가 예수님

0: 님께서 믿음의 한 발짝을 떼라 하신 말씀을 따른 거죠.
1: 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0: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당시 상황이 어쨌든 간에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예수님께 뭔가 기대했기 때문이었겠죠.
1: 재밌는 해석이네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무슨 상관인데요?
0: 나도 찾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에게서 찾았죠. 정말 제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을 만난 거예요.
1: 그래서요. 그게 제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걸 믿어야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0: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나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말 한마디로 고치신 기적은 그 목적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1: 그러니까 포도주는 빌립이 직접 맛보고 믿게 하기 위한 거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신 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보고 보라고 하신 거란 얘기예요?
0: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치유하시는 건 진짜 그 사람을 위한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죠. 단순히 기적 자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 거예요.
1: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노인을 치유하신 것을 내가 그걸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위해, 그러니까 날 신경 쓰고 계신다는 거니까 믿으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베데스다 문 옆에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그 노인을 돌보시고 자신들의 결혼식에 손님들을 위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신랑 신부를 돌보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도마를 아끼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증거다 이 말이죠.

빌립은 하나님께서 도마의 마음에도 자신과 비슷한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도마가 그냥 그대로 가버리게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과 도마를 아끼고 돌보신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끼고 돌봐주고 계십니다. 지금 왜 그러시냐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 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사람이 친구에게 얘기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죠. 우리는 친구에게 얘기하듯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조물인 저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 시리즈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가 출연 홍성원, 장민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타.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 혹은 극동방송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로큰롤의 황제로 불렸던 미국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가장 성공한 솔로 아티스트로 많은 분들이 좋아했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에 교회의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데뷔하고 복음성가 앨범을 낼 정도로 신앙심도 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가수로 성공하면서 부와 명예를 얻고 그의 삶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갔고 숨기기 전 8개월 동안 많은 알약을 먹을 정도로 약물에 중독된 상태였다고요.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42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손때 묻은 성경책에는 이런 말씀의 밑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이지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더라면 그의 삶의 궤도는 분명 달라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서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101편 함께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101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따뜻하게 온기를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배는 노래하는 시간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드려졌기를 바라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돈 모엔의 I Offer My Life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전해드렸던 첫 곡의 제목이 내 삶을 드립니다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드린다고 하면 보통 시간이나 물질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드림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 삶을 드린다는 거는 뭐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거창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사는 것, 내 계획보다 그분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것, 그것이 삶을 드리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평범한 목요일 하루도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산 순간도 있고 뭐 후회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그 하루를 그분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We Love에 공감하시네. 진보라의 주가 내 곁에 계시니까 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니 함께한 I Thank You Jesus, 리 랜드와 스테픈 맥워터가 함께한 God of My Restoration, 그리고 베델 뮤직과 브루크 리거트우드가 함께한 Holy Song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하면 뭔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드린 삶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만 살 때는 작은 일에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계획이 어긋나면 무너지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나면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읽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께 내 삶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삶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한웅재의 의의 나무, 강명식의 그가 하시니, 송정리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컴퓨터 전문 기업이었지만 방만한 경영으로 파산 직전의 위기에 몰린 회사가 있었습니다. 경영 전문가 루이스 거스너가 이 회사를 살리려고 부임했을 때 수많은 전문 투자자들은 무슨 수를 써도 회사가 살아날 확률은 20%도 안 된다고 얘기할 만큼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거스너는 먼저 회사의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들의 불만을 들었어요. 이 회사에서 판매한 컴퓨터에 공통적인 결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업에선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스너는 문제가 있는 모든 컴퓨터를 전량 회수해서 수리한 뒤에 적절한 보상까지 해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드는 정책이었기에 경영진은 반대했지만 거스너는 무작정 밀어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미국 전역에 큰 이슈가 되었고요. 그동안 불신의 아이콘이었던 이 회사의 이미지를 단번에 신뢰의 아이콘으로 바꿔놨습니다. 거스너는 부임한 지 5년 만에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800억 달러의 흑자를 내는 우량 기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1993년에 파산 위기에 몰렸다가 다시 세계적인 기업이 된 IBM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온전한 복음뿐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소통으로 진리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장 빠른 방법, 뭐 지름길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결국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인 것 같아요. 그냥 정통으로 정면 돌파라고 하죠. 그 방법이 가장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는, 신뢰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을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 소통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린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하시는 대로 크룩스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손재석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요즘 신뢰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신뢰를 회복하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늘은 제프 넬슨의 아름다운 찬송가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고요. 또 남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 똥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댓감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라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길을 걸어가려면 자신이 어디로 걸어가는지 알아야 한다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레이싱 경기처럼 남보다 조금 빠르다고 해서 곧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빠른 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계보다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일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길이 되어주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경미의 내 평생에 가는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참된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앵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리스탈 루이스의 Lord, I Believe in You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조응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하은의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Voice of Praise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연희엘의 주사랑의 웃어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김윤정의 나에 대한 모든 것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홀리원의 주께 가는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캔디 크리스마스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열애조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듯 합니다. 2026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약 100일 정도 남았을까요? 그쵸? 연말을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고 지나면은 하반기에 이제 마무리. 그러다 보니 계절도 가을이 된 것 같고 시간은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만 갑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혹은 바다 위에 망망대해 그냥 떠 있는 건 아닌지 막막하시기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 내 갈 길을 이미 아시고 먼저 가시면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지요?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가자고요. 나의 갈 길 예수가 인도하시니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망망대해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 확신의 반석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 함께 고백했는데요.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 감사함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주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이 방송을 우연히 들게 되셨든 또는 북녘땅에서 외부의 소식이 듣고 싶어서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꼭 만나보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이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은 AM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이 남쪽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밤시간에는 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이 특히 대한민국의 남한방송을 많이 들으십니다. 대북방송들이 많이 중단이 됐고 그마저도 단파로 음질이 좋지 않고 더 멀리에서 내보내지만 이렇게 중파 AM을 통해서 방송하는 특히 복음만을 전하는 것은 저희 극동방송이 유일합니다. 저 북녘땅에서 복음을 또 접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외부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대와 꿈을 꾸시고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뤄 가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금요일은 전국의 이 남한 쪽에 있는 탈북민 중심 사역 교회들을 한 군데씩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정영신 목사님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금요일의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평안하셨죠?
1: 네, 잘 있습니다.
0: 자, 오늘 살펴볼 탈북민 교회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시고 기도 제목 나눠드릴 때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살펴본 교회는 예수 마음 전원교회지요?
1: 네, 맞습니다. 오늘은 강화도로 갈 텐데요.
0: 네.
1: 강화도에 2012년에 개척된 예수 마음 전원교회입니다. 본래 김포에 개척이 되었다가 이제 강화도로 이사를 갔는데요.
0: 예.
1: 최근에 고양시에 조현조 목사님 통해서 예수 마음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 마음 전원교회가 처음 이름이 예수 마음 교회였어요.
0: 그렇죠.
1: 그런데 나중에 똑같은 이름의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되면서
0: 네.
1: 중간에 전원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예수 마음 전원 교회가 되었습니다.
0: 예.
1: 우리 개척하신 분이 이무열 목사님인데요. 우리 이무열 목사님이 현재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의정부에 위치한 우리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함꿈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0: 예.
1: 그때 작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다 그래요. 이 아이들 내가 너의 아비가 되어준 것처럼 이제 네가 그 아이들의 아비가 되어주면 좋겠다.
0: 오.
1: 라는 감동을 주시면서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 감동을 받고 바로 다음 날 이제 김포에 버려진 농가 주택을 얻어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0: 예.
1: 예수 마음 교회의 시작입니다.
0: 그렇죠. 저도 이제 이전에 사역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꽃제비 출신
1: 예.
0: 또는 무연고 탈북 예. 아이들과 7년 동안 이제 함께 사시는 그룹홈을 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런 청소년 사역으로 시작된 예수마음 전원교회.
1: 어린 아이들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0: 네.
1: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이제 10대 초반의 친구들을 집에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교회

0: 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15년쯤 지났으니까 이 친구들이 다 성년이 되고
1: 그렇죠.
0: 더러는 신학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떤 친구들은 군대가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1: 네.
0: 이제 그런 과정을 보는 것이 또 이사역의 큰 은혜 중에 하나인 것
1: 네.
0: 같습니다.
1: 우리 목사님께서 그 중국에서 사역을 조금 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이런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 자, 우리 예수마음 전원교회의 목적, 그리고 사역들 한번 살펴볼까요, 목사님?
0: 예수마음 전원교회의 분명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미리 살아보고 경험해보는 통일한국입니다.
1: 오.
0: 우리 북한교회 재건과 복음 통일한국의 예수의 제자들과 또각 영역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예. 지금까지 해오신 사역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0: 우리 목사님의 영역도 참 넓고요. 그러다
1: 네.
0: 보니까 이 사역의 직영들이 어마어마합니다.
1: 네.
0: 우리 특별히 예수마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남과 북 다문화 가정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 교회를 통해 이제 신앙 양육 첫 번째이고요.
1: 예.
0: 두 번째 사역이 우리 둘이 하나 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남과 북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안전 돌봄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미리 살아보는 통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과 후 학교입니다.
1: 예.
0: 그리고 힐링 센터가 있는데요. 이 힐링 센터의 이름이 독특합니다. 숨, 쉼, 삶이에요.
1: 오.
0: 참 특이하죠?
1: 네.
0: 자, 우리 이 힐링센터 안에도 특별히 쉼이 필요하고 숨이 필요하고 삶이 필요한 우리 목회자 가정 그리고 선교자 가정을 위해 무료로 쉼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대외적으로 계속해서 함께하는 연합 사역들이 있는데요.
1: 예.
0: 그게 진심 예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여러 교회들 또 남과 북의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최근에 카페가 하나 생겼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곳에 아름답게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서
1: 네.
0: 누구든지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카페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1: 예. 참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이제는 탈북민들을 섬기고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사역이 직영이 좀 넓어진 느낌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분들, 이주민분들과도 함께하는 사역도 펼치고 계시는데요. 이런 수많은 사역들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구나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셨을까요?
0: 우리가 사역의 대상을 보면 이제 그 사역의 현황들이 그려지잖아요. 이제
1: 예.
0: 목사님 사역의 영역이 우리 김포 그리고 강화에 있는 탈북민 이웃들, 탈북민 자녀들, 그리고 그쪽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요.
1: 네.
0: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고려인 자녀들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인이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다 보니까 교회 운영과 또 사역을 이끌어 가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역을 함께할 일꾼들, 이제 실실한,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사역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1: 예. 참 다양한 사역들 예배하고 또 나누고 섬기고 지원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쉬게 하고 하는데
0: 맞습니다.
1: 무엇보다 재정이 참 많이 필요하겠네요.
0: 이
1: 예.
0: 놀라운 이 다양한 사역들을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앞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고, 특별히 요즘에 이제 목사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여러 사역자들과 통일을 품은 분들이 모여서 진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풍성하게
1: 네.
0: 드려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시설도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이거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정말 우리 가까이에서 귀한 사역하시는 또 이무엘 목사님, 목사님의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또 사역 아니겠습니까? 마음 모아주시고 또 물질도 힘도 또 일꾼들도 이렇게 흘러가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동되시는 분들 지금 움직일 준비하시고요. 자,
0: 아멘.
1: 그리고 또 기도의 마음으로 감동되셔서 함께 마음 모아주실 분들도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마음 전원교회가 이무엘 목사님 나눠주신 기도 제목 세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첫 번째 숨, 쉼, 삶 힐링센터와 우리둘이 하나 센터 등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두 번째 교회가 강화도에서의 새로운 사역들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세 번째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든 단체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지금 잠시라도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십시오. 목사님이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장으로도 섬기시니까 어마어마하게 분주하고 바쁘시지만
0: 맞습니다.
1: 그 사역 능히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 힘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탈북민교회 살펴보기는 인천 강화에 위치한 예수마음 전원교회와 그 사역들 그리고 목사님의 이야기 나눠드렸는데요. 이무엘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고 시청해 주신 찬송이 있네요. 소개해 주십시오.
0: 목사님의 삶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찬송가인 것 같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네, 우리 목사님이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걸어나가시기를 저희도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교회 그리고 기도 제목과 사역들 소개해 주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코리아교회 정영실 목사님과 함께한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법원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피해 446억여 원을 우리 정부에 배상하라고 북한에 판결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이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의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김장철을 앞둔 양강도 농촌의 고추 거래에서도 북한 돈 대신 중국 위안화를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단속을 강화하면서 필로폰 유통이 위축되고 거래 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양측은 합의 사실에 선을 긋고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로이터통신 보도입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이슬람 성지 메카 남쪽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히면서 사우디를 둘러싼 안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의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안보 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오는 19일 개막하는 가운데 한국은 41개 종목에 출전하고 북한도 14개 종목에 선수 107명을 파견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우리 정부에 입힌 피해 44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북한이 446억 2,641만여 원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성공단의 문을 연 상설 연락 거점으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교류와 협력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고 이 과정에서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락사무소 청사와 종합지원센터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소송으로 소송 제기 3년 3개월 만에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북한에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어 법원이 서류를 게시한 뒤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재판에 응하지 않았으며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실제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받아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늘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지역과 글로벌 현안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 원유 수송과 중동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국은 한국에도 관련 역할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파병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참여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외교부가 공개한 공식 회담 의제에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실제 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논의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김장철을 앞둔 양강도 농촌의 고추 거래에서도 북한 돈 대신 중국 위안화를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해산시 주변 농촌에서는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장사하는 이른바 달리기 장사꾼들이 김장철에 대비해 마른 고추와 생고추를 미리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생필품이나 의약품을 농촌에 가져다 팔고 농산물을 사들여 다시 도시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는데 다음 달부터 고추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일찌감치 물량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름철 높은 기온 등의 영향으로 고추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장사꾼들의 매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농촌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춧값을 북한 원화보다 중국 위안화로 받으려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마른 통고추의 농촌 매입 가격은 1kg에 15에서 20위안, 생고추는 1kg에 약 2위안이며 해산시장에서는 마른 고추가 1kg에 18에서 30위안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4년 전 1위안당 북한 돈 1250에서 1300원 수준이었던 환율을 적용하면 당시 2-3만원 수준이던 고추 가격이 현재 북한 돈으로는 약 30만원에 이른다는 설명입니다.
과거 위조 지폐 등을 우려해 위안화를 꺼리던 농촌 주민들까지 최근에는 원화 가치 하락을 우려해 외화를 선호하면서 장사꾼들도 농촌 거래를 위해 중국 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식했습니다.

축동은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른바 빙두로 불리는 필로폰의 유통망이 크게 위축되고 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의 전문 장사꾼을 통해 필로폰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강도 높은 단속으로 기존 유통업자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거래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평안북도와 양강도, 함경북도 등 중국과 맞닿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에는 마약 거래나 사용이 적발되더라도 안전원에게 뇌물을 주고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단속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공급이 크게 줄면서 1회 흡입 분량의 필로폰 가격은 과거 100에서 200위안 수준에서 현재는 500위안 이상으로 뛰었는데요. 북한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필로폰을 각성제나 진통제 대신 사용하는 등 오남용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진 데다 가격까지 오르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면서 이 같은 사용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양측은 합의 사실에 선을 긋고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과 물류 등 핵심 기반 시설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고 실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5개 지역에서 부분 정전이 시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며 러시아 시즈란의 정유 공장과 드론 생산 시설 등을 공격했는데요. 시즈란이 위치한 사마라 지역에는 러시아의 대형 정유 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유가 상승 문제를 거론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양측은 모두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방안은 좋은 생각이라면서도 실제 시행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정도의 시장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의 실질적인 전쟁 중단 의사를 확인한다면 우크라이나도 이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 양측이 상대국의 에너지와 물류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러시아에서는 연료 부족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정전과 식료품 부족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이터통신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연합군이 이슬람 성지 메카 남쪽에서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가 운영한 드론을 요격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측은 메카의 안전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하며 후티의 공격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후티 측은 메카를 비롯한 종교시설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최근 후티의 공격 위협이 커지면서 사우디 당국은 메카와 제다, 타이프 등 주요 지역에 비상경보를 내리고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후티는 최근 사우디 동서를 잇는 송유관과 정유시설 등을 공격하면서 사우디의 원유 생산과 수송 기반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우디는 홍해를 통한 대체 수송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홍해로 연결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일대에서도 후티의 위협이 이어지면서 사우디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 원유 수송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안보 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강일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군사대표단이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안보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는데요. 북한 고위 군사당국자가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았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북중 간 군사 안보 분야 교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어떤 수준의 안보협력을 이어갈지도 관심사인데요.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김 부상이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의 안보

포럼에 참석한다는 사실 정도로 별도의 북중 군사회담이나 새로운 군사협력 조치가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표단 일정이나 중국 측 인사와의 회담 여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모레 일본 나고야 미즈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소속 45개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난민팀에서 선수 1,798명이 참가해 43개 종목, 71개 세부 종목에서 모두 469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합니다. 일본에서 하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것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32년 만으로 경기는 나고야를 중심으로 아이치현 19개 도시와 도쿄, 오사카 등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한국은 크리켓과 빠데를 제외한 41개 종목에 선수 792명을 포함해 천여 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고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구 대표팀은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이어온 5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고 남자 축구도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4회 연속 우승을 노립니다. 수영 김우민과 배드민턴 안세영, 펜싱 오상욱, 탁구 신유빈, 육상 우상혁 등 주요 선수들도 출전하는데요. 북한도 14개 종목에 선수 107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여자 축구는 이미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방글라데시를 10-0으로 꺾었습니다. 북한은 직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18개, 동메달 10개 등 모두 39개 메달을 따내 종합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2022 항저우 대회가 1년 연기돼 열리면서 3년 만에 개최되는 하계 아시안게임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남한은 전국 대부분이 흐리겠는데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에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서울과 인천에서는 하루 동안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과 수원 19도, 서울 1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8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대관령과 속초, 강릉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속초 19도, 강릉 18도, 영월 1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영월 25도, 강릉 24도, 속초 23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와 전라도도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대체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이니까요. 환절기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남원 19도, 고창 18도, 천안 17도, 낮 최고기온은 고창 29도, 남원 28도, 천안 27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종일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포항과 부산, 울산, 통영에서는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부산 23도, 포항과 울산 22도, 낮 최고기온은 부산 27도, 포항과 울산 26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에서 종일 흐린 날씨와 함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6도, 제주와 서귀포가 23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제주와 서귀포 이어도 모두 27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종일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장현 17도, 개성 16도, 진남포 1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진남포와 장현, 개성 모두 27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와 양강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원산과 고성, 장진, 청진, 운기는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운기 19도, 장진 10도, 해산 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해산 25도, 운기 21도, 장진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로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8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올해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또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9927 성도님 오늘도 문자를 주셨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언제부턴가 새벽녘에 눈이 조금 일찍 떠지면 듣게 됩니다. 나이를 들어갈수록 잠이 부족해지는데 일찍 자고 또 이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면서 또 복음통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나눠주셨어요.

조금 더 주무셔도 될 텐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깨우셔서 같이 기도하게 하셨다는 그 은혜의 고백이 너무나 귀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그런 은혜의 사연들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창조의 우리 주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었죠.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에 물을 모으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앞의 형편보다 크신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했고요. 이어진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은 만유의 주제 찬양사역자 조찬미 씨였습니다.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고백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정직한 자들은 마땅히 찬양해야 하니 너희는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며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고 기쁨의 함성과 함께 아름답게 연주하라. 참으로 여호와의 말씀은 공정하며 그의 모든 일은 진실로 행하여진다. 그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니 여호와의 인의가 땅에 충만하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창조되고 그의 입의 숨결로 삼라 만상이 창조되었으며 그가 바닷물을 두같이 쌓아 올리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온 세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계 모든 주민은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성취되었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의 도모를 파하시고 모든 민족의 계획을 폐하셨으나 여호와의 의도는 영원히 서고 그의 의향은 대대 이른다. 오늘도 말씀하시며 이루시며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대하며 9월 18일 금요일에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진 프란시스코 밀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아름다운 정원과 농부들을 그려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화가이지만은 그가 젊었을 때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밀레는 화려한 거실에 걸리는 그림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애썼습니다. 이러한 밀레는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철학자 루소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밀레가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 그리고 있었을 때에 그림 한 점 팔리지 못한 밀레는 온기 없는 냄방에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굶고 있었습니다. 식량과 땔감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어서 빨리 이 그림을 팔아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밀레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는데 친구 루소가 찾아옵니다. 여보게, 밀레, 내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네. 드디어 자네가 그린 그림을 이해하고 사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일세. 루소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며 대신 그림을 골라오라고 부탁을 했네. 자, 여기에 돈이 있으니 받게. 루소는 두툼한 지폐봉지를 밀러에게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끝낸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의 그림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이 지났을 때에 밀레가 루소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벽에 낯익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밀레가 그린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였었습니다. 루소의 따뜻한 마음을 안 밀레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그러죠. 그 순간 밀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벗의 생활고가 딱했지만은 그보다 벗의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알았던 루소의 배려 속에 참된 우정을 찾아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한 친구를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친구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한 분을 친구로 삼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고 항상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사역자 나무에는 목소리로 크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진 찬송은 예수 사랑하심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남과 북이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어서 그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찬양,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길을 개척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항상 우리들이 등을 밀어주시며 언제나 밝은 빛으로 우리 앞길을 개척해 주시는 둥대와 같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언제나 걸어가게끔 우리를 도우시고 빛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1: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 우리 등 뒤에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소서.

계시는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요. 함경도 단천이 고향인 김영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세문안교회 세운 성가대였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는 주님과 승리의 은혜 가득 누리는 하루 보내세요. 함경남도 단천에서 온 김영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은혜의 찬양 나의 등 뒤에서였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과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렇게 제사장 국가가 되는 남과 북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33편의 말씀 가운데 고백으로 함께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33편 조금 전 함께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정직한 자들은 마땅히 찬양해야 하니 너희는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며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고 기쁨의 함성과 함께 아름답게 연주하라. 우리 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사랑의 노래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고난 가운데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셨던 그 동행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1: 저는 북한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가족을 위해 중국으로 달북했지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딸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향하던 길에 붙잡혀 북송되었고 감옥에서 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었습니다. 북한 감옥에서의 생활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밤낮 없이 이어지는 신문과 폭행이 계속되었습니다. 육신은 점점 지쳐갔고 마음도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신기하게도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죄수로 바라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감옥 안에는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며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했고 내일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 절망 속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굳은 얼굴로 지내던 사람들에게 웃음이 생겼고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품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감옥을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살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감옥은 저를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0: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선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분단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

되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을 본문으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산당을 제거한 히스기야 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늘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악한 사람은 늘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과거에 잘못된 모습을 다 내던져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의 길,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복받는 길을, 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8명의 왕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산당까지 제거한 왕은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지,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는 성경을 보니까 자신들이 집 가까운 데 편하게 예배드리는 그 편리함을 대신 택했기 때문에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정착하기 전에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온 전통이고 관습이었는데, 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편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타협된 신앙으로 오래 살아가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7절입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이 같은 상황에서 왕이 명령해서 무조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오늘부터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라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은,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백성들이 마음을 왕으로부터 멀어질까봐 왕이 염려해서 적당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선에서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우리 생 살아온 동안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넘친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살아온 동안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예배는 문제가 종교 혼합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신을, 즉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예배 형식과 혼합이 되어가지고 그 예배 형식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나라를 났을 때 보니까 우상들은 제거가 됐는데 아직 산당을 저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명령을 해서 모든 산당을 헐어버려라! 일부 백성들이 반발해도 과감하게 산당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우상도 다 없애고 그 다음 노뱀마저 그 역사적 유물인데 그걸 또 우상으로 섬기니까 부숴버렸습니다. 여시아 왕도 모든 산당의 그 제장을 철폐하고 산당을 부숴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 8절입니다. 옛적의 유당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장을 불러오고 또 제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주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과감하게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산당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산당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산당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일생을 살아온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산당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기게 영혼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면 늘 시험에 빠집니다. 오늘 때는 열심히

0: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다가 올 때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올 때는 은혜 받다가 가서 어느 은혜 전혀 못 받고 구경거리에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이 같은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삶 속에는 산당을 제거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산당은 제거되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서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는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입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제1주의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과 산당을 철저히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아 왕이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 버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 한평생 굳게 붙잡고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을 본문으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18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도와 황해도의 하늘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는데요. 함경도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3도, 부산, 포항이 21도, 대구와 목포, 여수가 20도, 서울과 강릉, 광주가 19도, 대전이 1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청진이 17도, 신의주와 춘천이 16도, 함흥이 15도, 강계가 9도, 해산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8도, 평양과 개성, 춘천과 대전, 목포, 제주가 2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대구, 여수, 포항이 26도, 함흥과 해산, 부산이 25도, 강릉이 24도, 청진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매 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안전히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통합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이신 김성중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기도로 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짐을 믿습니다. 그 사랑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고 나눠주는 실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미미하지만 결코 흘려듣지 말아야 할 세 단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전파를 통해 주님의 위로와 복음을 기다리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웅장한 주어와 목적어 뒤편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어서 무심코 읽으면 지나치기 쉬운 작고 미미해 보이는 세 단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작은 보조어들, 그러나 복음의 깊은 신비와 영혼 구원의 절박성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주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결코 흘려듣지 말아야 할 세 단어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처럼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 짧은 두 글자 so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 세상, 사랑이라는 거대한 단어들 틈에 작게 끼어 있어서 무심코 읽으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 이처럼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강도를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결정적인 열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거룩한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포괄성입니다. 즉 사랑의 무한한 영역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세상, 지난주 보았던 코스모스는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서 밝히듯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심판받아 마땅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거역하는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성격은 희생성입니다. 사랑이 지불한 대가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감상적인 언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귀한 존재,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희생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두 번째 단어는 무엇무엇 하는 자마다입니다. 본문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whoever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앞부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시며 온 우주를 아우르는 거대한 포괄적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장 후반부로 가면서 갑자기 초점이 확 좁혀집니다. 온 세상을 비추던 거대한 조명이 단 한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핀 조명으로 바뀌어 믿는 자마다라는 개별적인 부르심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결코 단체로 도매금으로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입력된 대로만 움직이는 기계나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 자유를 담아 두셨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각 사람의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그 문 안으로 걸어들어가는 결단은 각자가 내려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인격적인 응답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영생을 맛볼 수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신앙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상속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교회 마당을 밟아본 추억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이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이는 무엇무엇 하심이라 입니다. 본문의 문장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명확한 인과와 목적이 드러납니다. 원인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원인과 결과를 이끌어가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목적이 바로 이는 무엇무엇 하심이라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엄중히 선포합니다. 인간의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날 모든 사람 앞에는 오직 두 갈래의 길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중간지대나 제3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속에서 고통받는 영원한 멸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참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냐의 갈림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모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단번에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 십자가의 진리가 믿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식탁 위에 놓인 화병 속의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줄기가 잘려 물병에 꽂

0: 꽂혀 있는 꽃은 지금 당장은 화려하고 향기롭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뿌리가 잘려 나갔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면 시들어 말라버릴 시한부 인생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의 실상이 이와 같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건강하게 웃으며 살아가니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잘려 나간 채 하루하루 영원한 단절을 향해 걸어가는 화병 속의 꽃과 같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반드시 기도의 눈물과 따뜻한 섬김이라는 거룩한 희생이 따릅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맺어주신 가족과 이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애타는 심장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뿌리 잘린 화병 속 꽃 같던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는 구원의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미미하지만 결코 흘려듣지 말아야 할 새 단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국에 3491번, 지역번호 032-326에 3491번 부천 참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167장, 새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통합 찬송가 167장, 새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관계 질서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려면 첫째,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혼인관계 외의 성관계는 죽어야 하는 죄라고 명백히 못박아 말씀하십니다. 다른 관계와는 다르게 어떤 이유나 설명, 예외도 없이 바로 돌로 쳐죽이라고 해요. 그러니 스스로 합리화하며 그 어떤 불륜의 이유를 만드는 것은 다 핑계일 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에 행한 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게 환경만 주어지면 누구든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러나 남의 아내와 간통한 자는 남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녀 간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간음이라는 죄가 공동체를 얼마나 위협하는 악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약혼한 처녀와의 성적 범죄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성읍 안에서 약혼한 처녀를 범간한 경우 여자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그에 동조한 것으로 간주해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반면에 남자가 들에서 강간한 경우에는 여자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기에 범죄를 저지른 남자만 죽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상황을 정확히 감찰하십니다. 성읍 안처럼 죄를 거절하고 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죄와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진 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으세요. 하지만 강압적인 고난이나 피할 수 없는 강간 같은 유혹의 들판에서 비명을 지르며 죄와 싸운 영혼은 철저히 보호하고 무죄하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공동체와 주변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며 죄의 쾌락에 슬그머니 동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저도 시집살이가 힘들었을 때 환경만 주어졌다면 슬그머니

동조했을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소리쳐야 해요. 죄가 나타났다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비명은 거룩을 지키려는 절규입니다. 관통법도 없어진 지금 우리는 어떤 음란도 죄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문화와 시대 흐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지라도 신명기 말씀 앞에서 그 어떤 음란도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의 유혹이 올때 단호히 소리를 지릅니까? 아니면 은밀히 유혹을 즐기며 동조합니까? 세상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내가 질러야 할 거룩한 비명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려면 둘째,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28절에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되면 29절에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3개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고 해요.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붙들고 동침하다가 붙잡힌 경우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세하고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만큼 우리가 음란하다는 것이지요.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3개를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되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고 해요.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행동에 대해 평생토록 책임지게 하십니다. 이로써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한 몸이 되었다면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가정은 사랑의 결합인 동시에 나의 구원을 위한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주신 것이죠. 이것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고 합니다. 이는 가정 내의 근친상간을 금하고 가정의 거룩한 질서를 파괴하는 음란을 단호히 끊어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할 질서와 경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 배우자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 가정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말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여 즐기고 책임지지 않는 사랑을 부추깁니다. 서로 좋으면 그만이지. 한번 실수한 것 가지고 뭘 그래? 하며 책임 없는 쾌락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책임과 함께 갑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책임을 다해 거룩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 맞춰 나를 절제하며 내가 행한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삶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 공동체 안에서 거룩의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지키는 것이 곧 구원을 위한 적용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 행동과 선택에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무책임하게 쾌락과 편의만을 줬나요? 가정과 삶의 영역에서 무너진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를 바로 세우고자 어떤 노력을 하나요? 남편의 외도와 극단적 선택 시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를 깨닫고 도덕적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을 부르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벌하시되 약자의 고통은 헤아리시며 공의로 판결해 주세요. 그러나 저는 스스로 도덕적이고 상식적이라 믿으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도 자녀를 위한다며 13년간 침묵하고 그것을 희생과 인내라고 착각했지요. 그러다 교회에서 가정을 중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며 때가 되면 이혼하려던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남편의 질서에서 벗어나려 한 제약을 제하시려고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주님은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섭리로 남편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제야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결혼하고 이혼하려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회개했지요.
남편의 외도는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단정짓고 교만하게 살다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게 되니 세상의 시선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졌어요. 저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번듯한 남편과 아들을 보며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인다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0: 그때가 오히려 감춰진 수치로 가득하던 때임을 인정해요. 아직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힘들 때마다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넉넉해요. 저의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적용은 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남편을 몰아세운 일이 생각나면 바로 사과하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자존심 상할 때 구시렁대지 않고 어떤 말을 할지 분별하도록 하나님께 묻겠습니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음란의 악을 제하라고 명하십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거룩한 비명을 지르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죄를 제하고 거룩함과 책임 있는 삶으로 주의 백성된 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죄의 유혹이 올 때 소리를 질러 피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동조하여 가정을 무너뜨려 하나님을 격노하게 한 저희입니다. 은밀하게 정욕을 즐기고 책임지지 않으려 한 저희의 완악함과 음란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음란의 죄와 악을 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무리 성적 순결과 질서를 조롱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 거룩함을 지키는 주의 백성이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를 숨기지 않고 말씀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심령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고 무너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다시금 굳건히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이 은혜의 하루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다.

두었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 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또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뢸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 하 18장 3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옛날 중동지방에서는 낙타가 운송수단의 하나였죠. 사람을 태우고 짐을 나르는 일을 다 낙타가 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많으면 부자였고 낙타가 많으면 권력자였다고 합니다. 낙타는 매일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주인은 낙타에게 그날 일해야 할 적당한 짐을 실어줍니다. 주인이 욕심을 부려 낙타에게 너무 많은 짐을 실어주는 일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많은 짐을 실어주면 낙타는 얼마 가지 못해 쓰러져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낙타에게 적당한 양의 짐만을 실어준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짐만을 실어주시죠. 성경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인생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워주실 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잘 감당해냈을 때 오는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대학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진짜가 진짜를 만든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네덜란드 화가 한반 메헤레는 전설적인 위조 작가입니다. 메헤레는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겨 이미 전설이 된 화가들의 작품을 위조했습니다. 메헤레니 전설이 된 이유는 그가 단순히 유명한 작품을 잘 따라 그려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린 새로운 작품을 유명한 작가의 그림인 것처럼 속였기 때문입니다. 메헤레는

100년 전의 그림처럼 보이기 위해 낡은 캔버스 위에 덧칠을 해가며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때로는 17세기의 형편없는 그림을 사서 그 위에 덧칠을 했습니다. 메헤렌의 그림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전문가들도 유명 작가들의 미공개 작품이 발견됐다라며 메헤렌의 위조품을 거액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메헤렌의 사기 행각이 밝혀진 것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과학기술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헤렌의 그림을 마치 거장들의 다른 작품으로 착각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메헤렌은 거장들의 그림으로 착각할 만큼 훌륭한 그림 실력이 있었고 자신만의 작품을 그려냈지만 결국 위조 작가라는 멍에를 벗지는 못했습니다. 진짜를 그려내는 화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화가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진짜를 따라하려고 노력해도 결국 가짜가 될 수밖에 없듯이 진리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진리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성경뿐이며 이 복음을 믿을 때만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모든 진짜인 척하는 가짜들을 멀리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성경뿐임을 철저히 믿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만토바냐 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서울 바하 합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야훼를 송축해야 할 이유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송축시를 이어갑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원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가장 보편적인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은혜, 은사, 은총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성경 기록된 원어를 조금 소개하면 첫 번째 은혜라는 말 가운데 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이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모든 사람이 땅이 폐기하고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의 자녀들의 아름다움으로 소위 말하는 미를 최고로 생각하는 세속적인 생각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노아는 의리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떻게 그런 깊은 죄악 속에 온 땅이 죄악으로 가냥한 세상 속에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반듯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 찬양단 가운데 헤세드라는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인자, 자비, 인애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favor라는 말입니다. 언약에 기반한 사랑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배반하고 반역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함께하시며 지켜주시는 결단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 받은 것 가지고 내려왔을 때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돌비를 던짐으로 십계명의 돌비도 깨어지고 온통 박살이 났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섰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다시금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말이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죄인을 향해 참으시고 용서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 이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대하실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그렇게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게 우리가 똑바르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23절 계속돼서 그 뒤에 보십시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뭐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감사시로 알려진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통치하며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선함이 나의 인자함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함.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요사의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예배보다 인애를 원해. 번제보다 예배보다, 구약시대의 어떤 그 제사보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런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어떤 하나님요? 헤세드의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인자하고 내가 얼마나 자비롭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천천만만의 은금보화를 갖고 와서 수양과 암양으로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그분께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갖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고. 무엇보다 소리 높여 찬송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글쎄,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헨, 은혜, 헤세드, 세 번째로 라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존.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위시, 원하다, 바라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요.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바라고 계세요. 그럼 뭘 바라고 계신가? 뭘 바라고 계신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바라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주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게 말이, 이게 라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신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복 주는 거야. 너희를 기쁘게 해주는 거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야. 시편 5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 하시리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까맣게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무사가 되셔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 노염이란 말이 노여움이에요. 그분의 노염,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우리는 사랑은 잠깐, 화는 길게. 하나님은 노여움은 잠깐, 은총은 평생. 저녁에는 우리

구름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저녁에는 잠시 울음이 슬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새로운 희망의 아침, 기쁨의 아침, 환희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라존입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에도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다음에 2절 연속해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이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라존,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토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브, 처음 들어서 영어로 good, 좋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 나타나냐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게 좋았더라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선하심,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첫째 날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번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 번째 날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처음 아담만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는데 하와를 만드시고 난 뒤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게 바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의 기준에 일치하는 행위를 선하다고 보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서는 이 아름다움은 불순함이 없는 아름다움, 완벽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름다움과 선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함. 우리에게 그렇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하나님 하늘 만들어주세요, 별 만들어주세요, 달 만들어주세요, 그런 말 없습니다. 아담을 만들기 전에 온 우주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고 완벽하게 가장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완벽한 모습으로. 근데 그 완벽한 모습이 깨어진 것은 인간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범죄가 이전에는 완벽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는가 하면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다윗의 시죠? 우리가 마지막 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나의 선함이야, 나의 평생 동안에 주님의 그 선한 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기 나의 평생의 선하심, 그 선하심이 토보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 흠 없는 온전한 것, 완벽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자하심, 그게 헤세드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토브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헨, 헤세드, 라존, 토브. 다섯 번째, 괴물. 함께 요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괴물. 괴물. 거의 할 때 개. 괴물입니다. 괴물. 괴물. 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괴물입니다. 괴물. 하나님의 보상적인 선물,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리와드,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1등해서 무슨 기술이 좋아서 테크닉이 좋아, 이게 아니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받을 자격이 되어서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아무것도 갖추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괴물이라는 겁니다. 괴물.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보시고 예쁘게 보아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계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 계물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잠깐만요. 이 구절의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13대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고 아하스의 아버지가 요담이고 요담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산당을 훼파하지 않은 것 말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의 아들 요담, 그의 아들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이르기까지 히스기야 위로 3대 가운데서 3대조 증조 할아버지는 아주 좋은데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요담은 처음에는 바른 길을 가고 강력한 길을 갔었는데 후에 삐뚤어집니다. 바로 위에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우상을 극심하게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몰록신을 갖다가 거기에 사람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양이나 소가 아닌 사람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산당을 다 훼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떤 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얼마? 15년 동안. 15년 동안. 근데 15년 동안 연장시켜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15년 연장시켜주시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표를 좀 보여주세요. 뭔 표를 보여줄까? 우리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 일형표라고 성경이 되는데 그게 해시계입니다. 해시계에 있는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가는 거는 쉬우니까 거꾸로 해 그림자를 거꾸로 10도 보내주세요. 하나님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대로 들어줬어요. 그 이후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를 침공해 옵니다.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무것 정말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하나 쏘지 않았는데 밤새 기도하고 나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모두 다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십시오.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생명도 연장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군사도 이겨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계몰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택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 은택을,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은택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새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요?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결국은 그는 문둥병으로 떠나게 되고 그 아들 므낫세는 유다의 역대왕 가운데 가장 긴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가장 전무후무한 악한 왕. 후대에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될 때마다 여기요, 그 조상 므낫세의 길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가요. 악의 기준이 므낫세가 됩니다. 그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죠?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은 지 3년 되던 해에 태어났.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렸던,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게 그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함께 보실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시편 103편의 기자였던 다윗이 11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요? 송축하고 송축하고 송축하고 하나님 제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좀 하세요.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한테 오늘은 뭘 좀 구해볼까?

하나님 앞에 좀 무엇을 얻을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6편 다음에 나오는 117편. 오늘 117편을 다 읽겠습니다. 두 절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잠시 뒤에 우리 찬양할 거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서 나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송축하고 송축하고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얼마나 진실함이 대단한지 영원한 까닭에 그분께 그것을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카리스마. 아이, 그 사람 카리스마 있어. 아이, 카리스마. 그런 이야기 쓰시죠? 아, 안 써요? 그 사람 참 카리스마가 넘쳐. 카리스마가 넘쳐. 아이, 그 배우 카리스마가 있어. 그 지도자 카리스마가 있어. 그 사람은 왠지 좀 카리스마가 없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카리스마가 뭐예요? 아, 쓰시기는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쓰시고 지금 느끼는 뉘앙스, 그게 카리스마입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요, 이게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은사로 가장 많이 번역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달란트, 재능, 능력, 기술, 기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의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에 굉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섬기도록 주신 은사, 카리스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성경구절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 많은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카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카리스. 카리스. 이 카리스에서 영어 단어가 온 게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그레이스. 카리스, 그레이스. 비슷하죠? 우리가 그레이스를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호의적인 선물.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이 맞아서 자격이 되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도 맞지 않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 고대 헬라 사회에 있어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굉장한 매력으로,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소통되었습니다. 이 매력과 아름다움, 전혀 아름다움이 내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나를 그냥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것. 예쁘지 않은데 완벽한 예쁨으로 보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산모들이 아이를 낳은, 아기를 둔 엄마들은 아기에게 젖 먹일 때 아기가 무슨 감사해서, 아기가 무슨 젖을 달라고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해서, 아니면 빵긋빵긋 웃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한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뻐해요. 그죠? 아, 여러분들은 여러분 새끼들을 미워하십니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애기라서, 그렇죠? 애기라서 그냥. 특별히 엄마의 애기에 대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나, 그 어머니의 사랑. 조건이 뭐 인사를 잘해서 아닙니다. 멋지고 근사해서 아닙니다. 금방 나온 핏덩어리 같은 그 아이가 뭐가 그렇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런데도 그냥 사정없이 갔다 막.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에 깊이 빠진 연인들, 아, 뭐 좋은 거 다 갖다 줘요. 그죠? 엄마 아빠 형제들이 달라는 거, 동생이 달라도 잘 안 주고 오빠가 달라도 잘 안 주는데 지 애인 생기면 그냥 갖다 막 갖다 줘.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전과 경력이 있는 분들이죠. 참 신기해요. 야,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너 그 여자 왜 그렇게 좋아하냐? 몰라요. 아빠는 몰라서 그래요. 엄마는 몰라서 그래요. 그냥, 죄송합니다. 미쳤어요, 그냥.

0: 그래서 뭔가 좋은 걸 다 갖다 주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보는 눈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요. 그렇게 정말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떤 날 봤더니 그놈이 딴 여자하고 어떻게 돼요?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 딴 데 가서 전보로 댕기는 거, 그게 하나님 배신하는. 뭐 요새 타로 문화 같은 소리 하네.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르신? 두지 마라,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그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건도 없이, 우리가 언제 우리 죄인이니까 독생자 보내서 십자가에 내 대신 좀 죽게 해주시고 저를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카리스요, 카리스마요, 괴물이요, 헤세드요, 헨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뭐하고요?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3절부터 들고 있습니다. 3절,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사하시며, 첫째 용서하시며, 내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치유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운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운다. 이 말을 우리말로 그냥 쉽게 보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근데 이 좋은 것이란 말이, 이 좋은 것이란 말이요, 내가 기준에 좋은 게 아니에요. 내 기준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갖고 싶어서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아서 너에게 이게 좋은 것이야, 그게 좋은 거야. 두 살 아이가 자기 엄마가 가지고 요리하는 칼을 보더니만 너무 좋아해서 칼 주세요, 칼 주세요. 네가 칼을 원하는 거 엄마가 얼른 주죠? 안 줘요? 왜 안 줘요? 사랑해서 안 주는 겁니다.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달라고 해도 너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걸 안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을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거 너한테 좋아, 이건 너 줄게, 그건 네가 원하지만 주면 안 돼,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임자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 끝부분에 오면 뭐라고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그 다음에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그렇게 송축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복을 주시고,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느낌이 있는 교회 백두용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불확실 속에서 고통받는 이 땅의 서민과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남과 북으로 나뉜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참된 평화의 길,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대와 계층, 지역 간의 깊어진 반목과 갈등의 고를 주의 사랑으로 메워 주옵소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38이라는 젊고 아름다운 나이에 시한부 암 선고를 받았던 여성이 있어요. 미국의 시인이자 수필가였던 니나 리그스였는데요. 니나 리그스는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의 5대손이자 또 두 어린 아들의 엄마였다고 합니다. 한창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해야 할 이 시기 말기 유방암이 뼈로 전이 되었다란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의사가 내려준 삶의 시간은 길어야 1년 6개월. 설상가상으로 늘 자신의 곁을 지켜주며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친정 어머니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이런 상황 속에 그냥 주저앉지 않았대요. 노트북을 열었고요. 작가였으니까요. 아주 덤덤하게 자신의 마지막 생을 기록하는 하루를 갔습니다. 그 기록들을 모아서 세상에 책이 나오는데요. 책의 제목이 밝은 시간, The Bright Hour란 회고록을 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녀가 이런 말을 남겼대요.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암세포가 뼈를 갉아먹고 있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시한부 질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몹시 무서운 시면 위에 놓인 줄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없이 산다는 것 역시 안개나 구름이 그 깊은 절벽을 조금 더 가려주고 있을 뿐 결국 똑같이 무서운 시면 위에 외줄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에 볼 때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니나 리그스의 삶은 어찌 보면 야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젊음도 건강도 아이들과 함께할 미래도 빼앗긴 가엾은 여인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요. 세상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많이 닮아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 말이죠. 내일 당장 목이 베어 죽을지도 모르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니나 리그스와는 물론 그 근원적인 결이 다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기에 감옥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겠죠. 저 천국을 소망한 그의 고백처럼 우리 삶에 거친 고난, 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하루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길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근원처럼 우리도 똑같은 기쁨의 근원이 우리 마음속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넘쳐날 줄 믿고요. 아마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손길이 덮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거대한 슬픔, 거대한 짐들, 남모르는 육체의 가시, 기약 없는 고난의 터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손을 잡는 순간 두려움의 골짜기는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가장 깊이 경험한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이 문자의 고백들이 저는 더 귀하게 여겨져요. 1113 처음으로 문자 주셨고요. 2743-5679님 그리고 오늘 저하고 이름이 앞뒷자가 똑같네. 송땡석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9598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프닝 말씀 이렇게 함께 하셨고요. 지금 3462님은 전통시장에서 일하고 계시대요. 어제는 영천장에서 일했고 오늘은 구포장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이 영업장에도 웃음꽃이 만발하는 가을이 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럼요. 그 복된 가을 아침을 하나님께 설악하실 줄 믿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제 피디님 저는 CT 검사 결과가 있어서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대함, 당당함, 단단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한홍재 목사님이 찬양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여러분 힘있게 찬송을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따라 불러보시고 그 가사를 음미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하시죠.

0: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저희가 3주간에 걸쳐 책에 대한 또 이야기, 오늘 독서에 대한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좀 될 것 같은데, 박사님, 저희가 오늘 들어오면서요. 이 얘기했어요. 그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일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1: 네, 맞습니다.
0: 우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열게 하고 있잖아요.
1: 그럼요.
0: 박사님은 좀 그렇게 그 인생의 문이 확 열려졌던 그런 책이 있을까요? 성경책 빼고 일단 성경책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런 책이니까.
1: 저는 그 뇌에 대한 책을 주로 읽잖아요. 근데 뇌가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저는 이제 이거 뇌가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이게 처음에 제가 뇌 연구의 시작이었었어요. 그러면 뇌가 바뀌면 좋은 사람도 바뀔 수 있고 나쁜 사람도 바뀔 수 있네? 야, 이게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야? 이게 내가
0: 바뀔
1: 1989년도에 완전히 쇼킹했던 내용입니다.
0: 와.
1: 그때만 해도 내가 잘 모를 때니까.
0: 예.
1: 야, 그러면 내가 뇌를 바꾸는 사람, 즉 사람을 바꾸는 사람이 한번 돼보자. 이 결정하게 된 계기가 바로 두뇌에 대한 책이었죠.
0: 이야. 아니 그만큼요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하고 새로운 삶을 열게 하는 이제 그런 책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박사님도 이제 책 훈련 하시니까요 이런 책 한번 읽어봐 우리 극동 방송 가족분들 자녀들에게 참 이 책만큼은 한번 꼭 한번 읽혀보면 어떠세요라고 이런 게 있으세요?
1: 그런 학년이 다 다르고
0: 수준이
1: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기가 좀 애매하고.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전두엽 얘기를 했잖아요. 책은 생각하고 판단까지만 하면 안 되고 생각으로만 읽으면 아 재미없다 재미있다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판단이에요. 그런데 행동까지 가야죠.
0: 행동.
1: 이게 전두엽이죠.
0: 예.
1: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까지 가는 걸 우리가 독서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행동까지 갈 수 있을까를 전 훈련을 꾸준히 시켜본 거예요. 습관 들을 때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읽어서 그 중에 한 페이지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동시 중에 하나를 뽑아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어머니께서는 웃고 계셨어요. 사진첩 속 그 사진을 보시곤 빙그레 웃고 계셨어요. 그때 어머니께서는 울고 계셨어요. 입원실 침대 위에 누워있을 때 남몰래 울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웃음으로 어머니의 눈물로 나는 자라났어요. 자, 이 동시를 아이가 이제 읽었어요. 그럼 이제 뭐 이제 지식적인 것도 가르치겠죠. 그리고 나서 글쓴이는 좀 너한테 무슨 얘기해 주고 싶었을까? 그럼 얘가 이걸 보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느끼는데 어머니가 나를 키웠는데 어머니의 웃음과 슬픔으로 나를 키운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의 웃음이 어떤 웃음이니? 어머니가 어떻게 우셨어? 남몰래.
0: 남몰래.
1: 어머니가 울었는데 소리 없이 울었어. 그럼 내가 모르게야. 혹시 너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너 때문에 정말 행복했던 적 한번 생각해보고 너 때문에 엄마가 정말 속상했던 적도 한번 생각을 해. 그렇게 해서 얘는 두 가지를 아는 거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때 이때 엄마는 참 나 때문에 너무 행복하셨겠다. 이때는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나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셨겠다. 를 한번 두 가지를 잘 한번 생각하고 써봐. 됐어요. 자,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이 어머니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셨을 텐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어머니가 도와줄 일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한번 글로 써보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어머니를 도와드렸는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자, 이건 행동이잖아요. 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구나 어머니가 나 때문에 슬퍼했구나 까지가 교육으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여기서 끊어지니까 집에 가서는 그냥 끝이에요. 연결이 돼서 행동까지.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엄마 나 이거 입을 거야. 그럼 엄마가 입혀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그럼 한번 찾아서 입어봐라고 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과 판단 행동. 예를 들어서 또 그러면 엄마가 아프셔서 내가 설거지를 하였다.

0: 수세미에다 퐁퐁을 뿌리고 그릇을 씻으면 된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면 잘한 것이다. 설거지를 끝내니 엄마가 된 기분이다. 키도 쑥쑥 자란 것 같다. 자, 얘가 너한테 왜 이 글을 썼을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아, 엄마를 도와드렸더니 정말 행복하다. 그거는 지금 누가 행복한? 얘가. 그럼 너도 이 행복을 한번 느껴볼래? 라고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가. 그럼 너는 엄마 도와준 적 있어? 뭐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뭐 한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이번 주에는 한번 어머니를 도와드려봐. 그 얘처럼. 얘는 어머니를 왜 도와드렸어?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 어떻게 설거지를 했어? 수세미에다 퐁퐁을 뿌리고 그릇을 씻으면 돼. 뽀드득 뽀드려 손하면 잘한 거야. 그럼 너는 막 집안 청소를 했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써봐. 끝나고 나니까 어때? 엄마가 된 기분이다. 키도 쑥쑥 자란 것 같다. 너도 느낌을 써봐. 그럼 네가 집에서 엄마를 일주일에 매일 한 번씩 혹은 이틀에 한 번씩 돕고 요 동시에 맞춰서 한번 글을 써갖고 와서 다음 시간에 이거 갖고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그러면 일주일 내에 어떻게 돼? 부모를 돕겠죠. 그러면 그렇죠. 뭘 도울까 찾을 거 아니에요. 신발장 정리를 했을 것이고 책가방 정리할 거고 도울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까지 옮겨가는데 어느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다음에 친구와 관계에 대한 것도요. 그다음에 친구에 대한 시를 하나 읽어주고 혹시 내 친구를 의심한 적 있었니? 아니 친구한테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다가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얘기해보자. 친구한테 좋은 선물 아니면 네가 좀 만나서 친구의 장점을 찾기 훈련. 여기서 어떤 애 이제 좋은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너도 이번 주에는 친구 장점 네가 먼저 칭찬해 주기. 그 한번 더 친구한테 칭찬해 봐. 그리고 네가 칭찬했더니 걔가 화를 내대 어떤 식으로 하대 한번 해보자.
1: 행동까지 네. 다 연결이 되네요.
0: 이게 전두엽이에요. 근데 우리 교육이 생각으로 그치거나 판단으로 그치거나 여기서 끝이었다는 거죠. 충분히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게 독서 교육이에요.
1: 부모님이 그 행동 연결까지 고육시켜주는 게 또 부모님이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반문법 이런 건 계속 물어봐서 생각하고 판단만 가르치지 행동은 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올바로 행동을 해서 와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더니 정말 엄마가 된 기분이 안 돼. 너무 뿌듯해. 내일 또 할 거야. 이런 느낌이 계속 가져서 이 아이가 행동의 변화가 돼야 이게 책의 본질이잖아요. 책은 왜 읽어요? 그걸 읽고 깨닫고 느끼고 변화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건데 깨닫고 느낌은 뭐하냐고 변화가 안 되는데 변화는 어색하거든요. 내가 갑자기 집에 가서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어색하잖아요. 뇌가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거를 숙제 한번 해봐. 언제까지? 어색하지 않을 때까지.
1: 박사님 정말 이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성적으로도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매일 싸워요. 너무너무 싸워서 힘든 가족인데 누나하고 치과 갔다 누나가 울면서 엄마 보며 말했다. 엄마가 아프니? 아니. 동생은 누나 보면서 또 대답했다. 누나 아파? 누나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다. 아니 안 아파. 치과 문을 나오면서 우리는 크게 노래 불렀다. 까치야 까치 헌니 죽게 새구두 다오. 자 이렇게 썼어요.
1: 예.
0: 너무 좋잖아요. 예. 그러면 이 친구는 이걸 통해서 너한테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 정말 동생 상하고 얘는 누나가 아픈 것 때문에 같이 울면서 누나 걱정해주는 이걸 보고 넌 뭘 느껴? 그럼 이번 주에 한 주는 집에 가서 네가 누나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한번 써봐. 또 너는 어떻게 내가 동생을 사랑하고 얘처럼 그랬는지 한번 일주일 동안에 매일 한 번씩 하나씩 써갖고 다음 주에 와봐. 그러면 얘가 형식적이라도 누나를 도울 거 아니에요. 뭔가.
1: 그렇죠.
0: 왜 숙제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해보니까 뿌듯해. 그걸 못 느꼈잖아요. 그걸 느끼게만 해주면 알아서 이제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한국의 독서교육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까지 가지 못하는 거가 독서교육이 막힌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도록 독서교육을 시키면 우리나라 독서교육이 얼마나 대단하고 애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이런 교육이 왜 시험 보는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우리 독서교육을 하면 네. 지금도 독서를 잘하는 독해력을 늘리는
0: 그렇죠.
1: 그 교육이 독서교육이다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은 정말 행동까지 해서
0: 당연하죠.
1: 내가 변화되는 것까지가 네. 독서교육.
0: 이렇게 가면서 독해력이 변하면 그러면 얘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하는 정말 크리스찬 리더가 되는 거고 독서교육이 돼버리면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연구소 왔을 때 상위 5% 애들 오면 딱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살면 안 돼. 넌 하나님이 상위 5%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중간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나 너처럼 5%는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반드시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구나를 가지고 모든 선택을 해. 저는 이렇게 주거든요. 이게 크리스찬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찬 리더가

0: 되는 거는 그렇게 행동의 변화가 되고 본이 보이고 이게 어려서부터 안 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해도 부모한테 함부로 하잖아요. 행동의 변화가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시험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엄마들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 독서는 사람을 통하는 거, 이런 글은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해주신 게 너무 간절한데 만날 수 없으니까 글로 써온 거구나. 이 간절함을 우리 아이가 느끼게 하고 그걸 한번 행동해보게 하고 변화되는 삶을 보는 게 독서 교육입니다.
1: 자, 오늘 인간 수업. 박사님,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네. 지난주 또 우리 뇌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 독서 능력 좀 깊게 독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은 이 독서는 변화를 시키는
0: 그렇죠.
1: 거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지금 좀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저도 독서를 그냥 책의 한 구절을 명문을 보고
0: 네.
1: 아, 좋다.
0: 네.
1: 아, 이게 네. 나의 새로운 시선을 열게 한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네. 지금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네. 행동까지 가야 그렇죠. 내 인생의 그럼요. 삶이 완벽한 시선을 새롭게 살게 되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읽고 자 예수님이 어릴 적에 너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한 주 동안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돼야죠. 자 성경을 예수님 어릴 적에 배웠어요. 그럼 예수님이 너라면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을까? 누나하고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한 주간 친구한테는 어땠지? 내가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한 주 동안 일기를 한번 써가지고 다음 주에 발표해보자. 그럼 행동이 바뀔 거 아니에요.
1: 예.
0: 성경을 외웠는데 행동의 변화가 안 돼. 이건 안 되잖아요.
1: 저는... 야, 독서를 독서로 생각했지. 독서를 행동으로까지는 네. 잘 생각을 네. 못하고 독서하는 것 같아요.
0: 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 독서교육이 다 바뀌어야 돼요.
1: 그러네요.
0: 네.
1: 이거 바뀌면 엄청 바뀌겠죠.
0: 그렇죠. 그 성경 공부도 달라져야 돼요. 아이들에게 하나 가르쳤으면 자, 일주일 동안 이 사람처럼 살아보기.
1: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교 말씀은 삶에 적용해가지고 그렇죠. 적용을 많이 그래도 하잖아요.
0: 네. 네.
1: 그런데 오히려 이제 성경 공부 시간,
0: 그렇죠.
1: 뭐 큐티를 하든 네네. 뭐 성경 할 때는 삶 속에서 적용도 있는데 네네. 물론 있는데 어떤 모든 어떤 이렇게 지식의 습득, 독서로 통해서 하는 습득에서는 잘 이렇게 행동까지는 아니고
0: 네.
1: 좋은 내용이다. 요거 제가 네. 받아들여야지. 네. 이렇게만 좀 생각했던 게 많았던 거예요.
0: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삶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이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자꾸 하려고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어디 가면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조금은 예수님 닮아간 거잖아요. 행동의 변화가 닮았으니까 그렇지 내가 성경 백독하고 있다고 저 교회 다니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나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조금은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이게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조금은 이 글쓴이를 닮아가야죠. 그게 멘토예요. 야, 너는 꼭 이수진 양군 같아 말하는 게. 너는 말해도 이게 멘토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멘토를 닮아가는 건 말이에요, 행동이에요?
1: 행동.
0: 그렇죠.
1: 자, 오늘 행동 합시다. 자, 인간 수업 오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 명절 특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의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안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0: 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오늘 인간 수업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공유하시는데요. 인간 9160-7240, 7120-7049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1473님은 인강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링크가 안 갑니다. 인간이라고 해주시고요. 홍 박사님의 독서에 대한 링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상에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인데요. 그곳에 들어가시면 이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꼭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익합니다.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은 인문학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자, 오늘 복된 금요일 아침,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니나 그리스의 그 고백처럼, 그 리나 리그스의 고백처럼 오늘 이 아침,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쁨이 가득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된 금요일 아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능력의 길, 이 찬양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할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통과시킨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공식적으로는 2001년도 동성결혼을 통과시킨 네덜란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 2018년에는 여자도 남자도 아닌 제3의 성으로 출생기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려 국민에게 큰 혼란을 준 바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2020년 7월에는 자국민이 사용하는 신분증에서 남녀 구별, 즉 성별 정보를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2024년 혹은 25년부터 신분증에 성별 구분 항목이 빠질 것이라고 네덜란드 교육과학문화부 장관이 밝힌 것입니다. 네덜란드 장관은 EU 회원국으로는 독일도 신분증에 성별 정보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므로 네덜란드는 여권에만 종전처럼 성별 정보가 계속 기재될 예정입니다. 남녀를 분별하여 창조하신 질서에 영적인 혼란을 가하는 이 같은 정책이 우리나라에는 생기지 않도록 반면 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요술쟁이들이 행복의 비밀을 인간으로부터 없애기로 결정하고 어디에 행복의 비밀을 숨겨줄지 의논했습니다. 먼저 지혜 있는 한 요술쟁이가 말했는데요. 땅속 깊이 묻어주자. 그러자 대표 요술쟁이는 땅을 깊숙이 판다면 결국 찾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요술쟁이가 말합니다. 행복의 비밀을 바닷속 깊은 곳에 숨기자.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대표 요술쟁이는 인간들은 물속 깊은 곳까지라도 잠수하는 법을 알아내서 결국은 행복의 비밀을 찾아낼 것이기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요술쟁이가 말합니다.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숨기자. 하지만 대표 요술쟁이는 인간들은 기어코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라도 올라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대표 요술쟁이가 전혀 뜻밖의 장소를 제안하는데요. 행복의 비밀을 숨길 수 있는 곳이 있다. 인간 마음속 깊이 숨기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의 비밀을 찾으려고 결코 시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불과하지만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행복을 엄한 곳에서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죠. 우리 마음의 예수님을 모실 때 행복이 시작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 오늘도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멋진 하루 또 멋진 아침이길 소망하면서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이펙트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생목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되죠. 사람도 환경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샘솟는 기쁨이 있고요.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 아침 그 행복 꼭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풍성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 출석 단어 만납니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금요일 아침 우리 갓모닝 식구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지역 광주 선택하신 후에 댓글로 마음껏 자유롭게 이용해 주세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 여러분의 신청곡 풍성하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위델 커피에서 커피 원두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한희 사모님의 음성으로 행복이란 찬양 함께 듣고 왔는데요. 진정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죠? 0049번님 출근길에 방송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착해서 차에서 내려야 하는데 찬송 다 듣고 내리려고 이렇게 문자 보내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문자 뒷번호 1500번 쓰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할렐루야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반 시작했는데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1500번 방송 가족분 제자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또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짧게나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4207번님 불면증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염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 평화 누리고 싶어요. 야, 불면증 이거 우리 간모닝 식구들이 좀 꿀팁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부러운 게 저희 아버지신데요. 저희 아버지는 베개에 머리 대려고 눕는 순간 잠드십니다. 진짜 부럽지 않아요. 아유 참 불면증 저도 막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막 해야 할 게 많을 때 특히나 잠이 안 오던데 모든 염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은 잘 주무셨다고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207번님을 위한 꿀팁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은화 권사님 주님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시선을 주옵소서 라고 하셨는데 저 정말 공감하는 게 우리가 색안경을 참 잘 쓰잖아요. 나의 경험과 또 저도 조금 이렇게 직관적인 편이라서 내 생각과 이런 판단으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안경을 쓰면 상대가 궁율하게 보이는 안경. 이 또한 예수님 안경이겠죠. 오늘도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주님이 주시는 궁휼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91번님 대학원 가는 아들 데려다주고 잠시 정차한 후에 문자 보냅니다. 그런데 샵 153으로 보냈지 뭐예요? 와 감사합니다. 아드님이 지금 대학원 공부 중이신가 봐요. 우리 아드님을 응원하고 또 매일 아침 또 차로 바래다주시는 2191번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침 출근길 또 학원 학교 가는 길에 바쁘실 텐데 문자로 함께 해주셔서 힘이 나고요. 우리 6306번님 혜성교회 전도 3팀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합니다. 기도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어느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시나요? 우리 혜성교회 전도

3팀 오늘도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마음이 가득하시길 짧게나마 기도했습니다. 부천에서 6472번님 맞나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0894번님은 지금 퇴근하신대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그럼 밤샘 근무를 또 하신 것 같은데 피곤치 않고 조금만 자도 피곤이 확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0184번님의 신청곡인데요. 함께 할게요.

0184번님의 신청곡 감사를 선택하기 희즈윌의 찬양 함께 했는데요. 그래요,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멋진 금요일, 또 주말과 주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광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기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굳세게 믿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이고 들리는 것에 주저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성실로 하루를 살아가되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의 것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의지하여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 땅끝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들을 품고 중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고수고하는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사 그 열매를 넉넉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도울자를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오늘은 믿음을 이 약속을 붙든 사람들 네 번째 시가 여호와 이레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생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5년 차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5년 만에 이 아들을 얻었으니 그것도 독자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얻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네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그렇게 예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 우리것을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셨기 때문에 시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드러내고 연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진짜인지 알려면은 불에 이 용광도에 녹여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금은 이 불 때문에 금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이 금은 불 속에 들어가서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이 불을 통과하면서 뜨거운 불을 통과하면서 순도를 결정하고 순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원래 금이었는데 용광로 속에 들어감으로 순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예,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기도와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그제서야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내 아들, 그리고 네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독자, 모두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 말의 좀 뉘앙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한지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랑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때로는 나의 이삭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 그리고 손주를 돌보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예배 시간에 아이들의 기분을 맞춰준다고 밖에 나가서 노비에서 아이들을 여리저리 데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은 때로는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정말로 예배가 소중한가? 우리 아이가 소중한가? 우리 아이에게, 우리 아이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소중한가? 아니면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아이들 유아실에 못 들어가게 하지요. 때로는 울어도 이 본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아실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죠. 부모들은 의례껏 이것이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내 옆에 앉혀 놓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무작정 뛰어다니고 놀고, 아이들이 그것은 아이들의 특성이고 심리입니다. 그만큼 부모들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그 예배 가운데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들은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 나의 이삭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이 나의 이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나의 이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꿈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도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이것은 약속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하여 이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이런 대화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주 간략하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 그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수없이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번제에 쓰여질 그런 나무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실제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제3일에 모리아 땅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이 사흘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짐작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갈등이 일어났을 것이에요. 꼭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까?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나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또 산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또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죽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머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머리로, 자기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방법도 가지고 계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믿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길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 나는 방법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

할렐루야!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드디어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쌓아 올립니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칼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묶여져 있는 이삭을 향하여서 내리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냥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삭의 속칼이 그냥 내리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죽음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신가,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검증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아끼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아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신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나의 안전과 행복의 주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여기서 정말로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순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삭 대신해서 순양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이 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필요를 따라 준비하신다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순양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먼저 시작됩니다. 내가 아직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그것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들을 미리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합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장차 오실 대속의 제사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 대신해서 순양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죽어야 할 이삭을 대신해서 다른 제물이 이미 준비되었고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그 제물이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대대로 성전 제사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짐승이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침내 신약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창세기 22장과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뒤 골고다 언덕에서는 로마 군병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손과 발에 새 못을 박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에 하늘에서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할 진짜 순양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걸린 순양이 죽었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이삭을 내려놓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것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묻고 싶은 이런 순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왜인지 다 알 수 없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라도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은 때로는 십자가를 짊어진 같은 이런 고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올라가면 자기 아들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순양을 만났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도 모리아산이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내게 요구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 앞길을 이렇게 열어주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이것만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여호와 이레, 나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5국에 7272번 광주샘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바닷물을 다 퍼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양동이로 시작했다가는 금요일에 시작해서 다음 주 금요일은커녕 인류가 몇 번 바뀌어도 안 될 겁니다. 지구 표면의 약 71%가 바다고 지구에 있는 물의 대부분이 바닷물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바다를 다 비운다는 건 사실상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얘긴데요. 아니, 왜 갑자기 바닷물을 다 퍼내는 얘기냐 하실 텐데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하려면 바닷물을 다 말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아주 대담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은혜를 작은 시냇물 정도로 말하지 않고 아예 바다를 가져왔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거대한 은혜 앞에서도 가끔은 종이컵 하나 들고 서 있는 것 같은 삶을 삽니다. 어제 실수한 것 하나 담고 내 부족함 하나 담고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 내 안에 담아놓고 그리고 그 작은 컵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번 한 주 조금 부족했어도 넘어진 일이 있어도 금요일 아침부터 나에게 너무 인색하지 말자고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되 다시 은혜 쪽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바다는 마르지 않았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도 새로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